그분이 회개할 때보다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모습을 영화 필름처럼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일로부터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버리기 싫었던 일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진 자신의 추함과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고통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참담해서 실로 가슴이 쪼개지는 아픔을 쌓고 잡아가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탈출구를 찾으려고 시작했던 기도인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처절히 발견하는 것으로 이 기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리불충하고 연약한 자이며 사소한 것에도 주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주장하며 사는가 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자신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인정하는 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도 역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과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여러 나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150년 내지는 200년 후에 나타날 일, 인물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이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예언에 대해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두려움 뭡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자기들을 압제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 이 두려움의 원어를 보니까 야레라고 하는데 겁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징벌과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겁나는 일은 분명히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징벌과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붙드실 것이다. 즉 그들을 마침내 깨우시고 구원해내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 우리 인생의 두려움, 우리 인생에서 겁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일, 예측 못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오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하루하루가 겁나는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다큐 마이웰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주로 중견 연예인들, 사회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인생을 다루는 그런 프로입니다. 최근 동구밭 과수원길을 부른 서수남과 하청일의 키가 큰 서수남 씨의 다큐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 아버지가 두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분을 키우시는데 얼마나 어머니 혼자 여자로서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시는지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시절 돈을 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 소질이 있어서 미 8군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청희 씨와 콤비를 이루어 활동을 하는데 국민 듀엣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시련이 그의 인생 후반전에 시작이 됩니다. 아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아내가 갑자기 10억 100만 불 가량의 빚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려운 시련을 나이 드신 연세 많은 어머니와 자신이 어린 딸 셋을 키우면서 어렵게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음의 기둥 같았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딸이 장성하여 결혼시켜 사이 함께 미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사위와 싸우고 별가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긴 엄청난 빚을 갖고 사는 어려움, 마음의 기둥 같았던 어머니마저 여인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이 함께 묻혀있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첫 번째 말씀이 거기에서 방영이 되고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고독한 어린 시절, 하지만 가수로서 잘 나가던 시절, 그의 인생 후반전에 계속 찾아오는 시련들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그를 붙들어준, 그래서 어머니의 묘비에 새겨놓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 위로받지 못했던 그가 어머니와 딸의 묘지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은 흘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그 모습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 누구에게나 혹독한 겨울은 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고 붙드시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이고 주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놀라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고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통받고 우리처럼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두 번째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다, 샤하라는 말은 응시하다,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다, 조사하다, 생각하다, 놀라서 둘러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당황하다, 떠난다, 흐려지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정리해보면 놀라서 도움을 청하려고 쭉 둘러보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 그래서 당황하여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놀라다라는 뜻으로 대략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배경에서 더 생생하게 놀란다는 뜻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의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의 그 당시의 초강대국 중에서도 최고의 왕인 고레스가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열국들을 굴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하는 거죠. 비록 선지자 이사야가 이와 같이 150년 내지는 200년 후에 나타날 일들과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부터 이어면요,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초강대국들의 이름만 불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강대국들 5대 제국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놀랄만 하죠. 우리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힘, 우리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힘과 능력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놀랍습니다. 그 잔인함과 난폭함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천안에 가보면 독립기념관에 가보면은 그것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말바꿉 소리, 그 이어지는 초인류 강국들의 무참히 짓밟아가는 말바꿉의 소리, 일본의 잔인함 정말 어마무시하고 놀랍습니다. 비록 당신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시리아 하나만으로 그들은 무섭고 놀랍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잔인함은 우리가 듣기만 하였지만 그 무섭고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움은 그 자던 아이들도 그들을 이야기하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 무서움과 놀라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란 가슴 누가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만이 우리의 놀란 가슴을 잠재워주시고 쓸어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세상이 세상의 군함들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놀람에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놀란 가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중문화의 가정 안에서 유학생으로서 수없이 가슴을 쓸어내린 놀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것이 그렇지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과 문화에 다 적응했는가 하면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말과 문화와 그리고 환경, 이것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서도 가족에서도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함께 살아도 이방인 같은 삶, 말은 통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삶, 이민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물설고 낯설은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이영만리 타국에서 사는 삶, 나와 비슷한 말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상대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데 전혀 다른 말과 문화로 사는 그들 안에 살아가는 삶, 그 답답함을 어찌 말로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 말로 공부해도 어려운데 이 나라 사람들도 자기 말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대학 공부와 학위 공부를 하는 삶,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나라 분들과 사는 삶, 이민자로 사는 삶, 유학생으로 사는 삶, 이 모든 삶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문마저 닫아버리고 사는 삶, 그 누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산 넘어 한숨 돌리는데 또 다시 몰려오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다가오는 놀라움들이지만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그 놀라움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빠도 엄마도 가족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놀란 가슴을 매일매일 쓸어내주고 계시는 거지. I know, I understand. I know, I understand.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굳세게 해준다니까요. 정말 두렵고 놀랍고 한 치앞도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굳세게 해준다니까요. 이 굳세다 말은 아마즐, 방심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신다는 말이고 우리의 생각을 확립해 주신다는 말이고 요새처럼 단단히 둘러 진쳐주시고 단단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높은 성을 쌓아가며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 굳세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운 마음, 놀란 가슴을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붙들어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세워주시고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요새와 같이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아프라는 뜻인데 더욱 심지어다. 그냥 우리를 굳세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더욱 열심히 심지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신다. 이 아자르는 둘러싼다, 방어한다, 돕다, 구원한다, 원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러싸서 방어해 주시며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족함에 원조까지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세상에 있겠습니까? 두려워 놀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심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be alert.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확증하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만이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석에서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요새로 지켜주시고 단단히 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 또한 둘러서서 방하시며 구원하여 돕고 원조까지 하시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 누가 계신다는 것. 확실하게 우리를 둘러싸서 방어하시고 구원하여 돕고 원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의 그림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1918년에 발표한 그림으로 세계 명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가 한 척 떠 있지요. 딱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 배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고 맞은편에서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손등에 자기 손을 얹은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어가지만 결국은 큰 손, 하나님의 손이 노를 젓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지금 손을 얹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0절의 마지막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예요. 또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쯔데크는 정의와 정직과 의로움으로 오른손이라는 것은 야민 강하고 좀 더 재주 있게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스킬풀하게 그리고 붙든다 이 말은 타마크 떠받치고 업고 단단히 지키고 돕고 바싹 따르고 쳐들고 유지하고 보유하고 일어나도록 해준다고 더불어 하나님의 정직하고 강하고 능력있는 손으로 쥐어잡고 지지하여 얻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지요.

0: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즐겁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술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놀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도와주십니다. 더불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많고 놀람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곧 100세가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용해야 하는가를 모른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더더욱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뭔가 기대가 크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뻔히 아는 선물이고 자주 받은 선물인 것처럼 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건 안 풀어봤다 압니다. 맨날 그 주는 선물 뭐 또 준다 합니까?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4번째 강해 믿음과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2: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된 길로 가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내 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럼 네가 왕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나서 예수님의 답을 뭐 기다리거나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묻고 바로 유대인에게 갑니다. 유대인에 가가지고 네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긴 했는데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 관심은 하루 빨리 얼른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가가지고 난 그에게 죄를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송사를 취소하기를 그렇게 이제 바랬겠죠. 그렇게 본 빌라도가 진리가 뭔가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고 뭐 진리 그게 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느냐, 어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빌라도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 예수님을 찾는 거, 이러한 것들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수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진리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면서 진리의 가치, 분명히 진리 얘기할 때는 진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진리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하는 거죠.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막 진리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빌라도처럼 진리를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요. 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신 거란 얘기입니다. 진리의 그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되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진리를 인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요 예수에게 붙들리신 자로서 예수 편에 있는 자라는 하는 사람으로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진리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리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자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우리가 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유는요 뭐가 하면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이걸 여러분 생각 이전에 진리가 왜 내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거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받았다. 요즘 재벌이 뭐 청구회 때문에 된통 뭐 당하던데 만약에 재벌이 여러분께 선물을 보냈다고 하십시다.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재벌이 보냈어요. 재벌이. 어떤 선물일까? 그런 기대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 목사가 선물을 보냈다고 해도 목사 돈 많을 건데 뭔 선물이지? 뭐 그런 기대라도 있을 것 같은데 재벌이 선물을 보냈다면 그게 어떤 선물이지? 재벌이 주는 건데 말이죠. 적어도 시시한 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선물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어야 그게 옳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뭔가 기대가 크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뻔히 아는 선물이고 자주 받은 선물인 것처럼 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거는 안 풀어봤다 압니다. 맨날 그 주는 선물 뭐 또 준다 합니까? 뭐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대신 내가 원한 다른 선물을 자꾸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거 말고 이걸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상태로 진리를 얘기해 봐야 그것은 결국 표면적인 것이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는 건 아니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파헤쳐 놓고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제대로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니까. 본문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란 얘기죠. 당연히 감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죠. 세상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당연히 감사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게 당연히 신자로서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얘기처럼 내가 진리를 믿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감사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진리를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 그러면은 막 불교와 싸우고 막 그런 뭐 이단과 싸우고 뭐 그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지를 마세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히 감사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리됨을 지킨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마땅히. 그 진리의 가치로 인해서. 그게 선물로 허락하신 진리를 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탄이 여러분을 흔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봐라, 그리고 너를 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서 나를 보면은 마음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동창을 보고, 나보다 잘 산 동창을 보고, 나를 보면은 흔들리죠. 내 형편도 불만이고, 내 남편도 불만이고, 다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 그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남이 이거밖에 안 되지?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마땅히 감사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활동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보고 나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의 가치가 세상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받게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 선물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받은 게 있어요. 자녀라면, 신자라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본문에서 성령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받고 누린 것 아닙니까? 거룩한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이것도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저나 여러분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녀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베푼 은혜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선물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는 세상 것보다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그 귀함, 그 가치, 이걸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 됨이고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는 모든 일, 모든 형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형편에서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믿게 하신 그 진리의 가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죠. 그래, 우리를 범사의 길, 이런 형편을 또 이끌어 가시고 저런 형편을 이끌어 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선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린 그 도구로 나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저런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은요, 내 수중에 있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마땅히 감사. 하나님이 준 선물로 인한 감사. 난 이게 정말 나에게 고마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에게는 그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가? 좀 그런 고민도 해보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훌륭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에요.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진리와 상관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널렸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머리 숙이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나를 판단치 않고, 초라 생각지 않고, 내게 있는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난 익으면 됐습니다. 그 자랑.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고, 난 그걸로 살겠다. 그 자체예요. 그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라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어야 되죠. 그럼 받았으면은 좀 받은 티를 내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받았으면 받은 티를 내야 되죠. 받았는데도 안 받은 척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남들 받지 못한 선물을 받았으면 티를 내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과 다르게 죽음에서 벗어난 산자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고 있는 길이 산자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산자로 생명의 길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티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티를 내자겠습니다. 그 티를 어떻게 내겠어요? 다들 겸손해가 티를 안 내고 그냥 모르는 척 살아가니까 모르겠죠. 티를 내본 적이 있어야 되지. 얘기한 대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난 이런 좋은 것이 있어. 뭔가 좀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잘한 게 있어도 좀 티를 내가지고 알아봐 줬으면 이런 마음도 있고, 남보다 좀더 알고 있는 게 있어도 막 티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김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산다고 하는데, 좀 티를 내고 살자, 그 말입니다, 제발. 나 그럼 어떻게 티를 낼까요? 얘기한 대로 안 내봤으니까 모르겠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그 티를 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티를 내고 살았던 삶이란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로서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 바울은 자기가 진리로 인해서 난 부유하다. 그걸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부유한 티를 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볼 때에는 근심해야 될 형편인데 근심이 아니고 항상 기뻐했다. 그게 티를 낸 거예요.
항상 기뻐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그게 분명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넉넉한 그 자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로 샀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주어진 능력의 티를 내고 살았던 겁니다. 어떤 티가 났겠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그 모든 처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를 드러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게 진짜 부원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그 믿음 있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 자기가 아니고 진리고 그리스도였어요. 성경 보면 바울에게서 그런 티가 물씬 납니다. 야,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의 티를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의 가치를 가리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진리의 가치를 가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진리를 믿는다, 그 믿음의 가치, 내가 진리를 믿게 된 진리의 가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난 아는데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 전부터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진리가 정말 소중하다,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가치를 가린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까요?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타당치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티를 내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음이 좋은, 내 믿음이 좋다는 그런 티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엄청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이걸 티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 8절 보면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요, 난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일 뿐이야, 그 뜻이거든요. 난 진리 앞에 무능한 자야. 그게 진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 진리를 위한다, 이런 말들이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믿은 구원 받은 건데, 진리가 나의 능력이고 구원의 힘인데 그 앞에서 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 나오는 거죠. 그건 진리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죠. 정말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은 바울처럼 진리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진리를 알고 온 티를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진리를 아는 티를 낸다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를 팍팍 내고 살아갑시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위하는 자로 좀 그 티를 좀 내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진리 앞에서 나는 이리 몰라, 어떻게 티를 내려고 합니까? 성질 내려고 한다 자꾸.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살아서 내게 역사했고 내 능력이 되어서 나를 구원을 이끌어갔다. 그게 진리를 위한 거라겠잖아요.
그렇게 티를 내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런 티는요, 팍팍 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되죠. 그게 진리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세계와 반대되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죠.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 내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티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신자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또 얘기합시다. 성령 받은 티를 낸다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티를 낸다는 말 많이 나오죠. 성령 받은 티를 낸다.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위 그 성령파란 사람들은 성령 받은 티를 방언하고 막 뭐 병 고치고 뭐 쫓아내고 뭐 이런 걸로 티를 내려고 하죠. 근데 그 성경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성령 받은 자의 티 내는 것은요. 요한복음 있는 대로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또 티를 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 티를 내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박부해가지고 또 겸허해가지고 나 성령만 티를 내려고 하는 죄인이냐 말로 하지 말고요.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아 내가 오전 얘기한 대로 이방인 존재 지나지를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티를 낸 가운데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릴 때 그러면서 아 진리가 나에게 이렇게 능력의 생명이구나 하나님 엄청난 선물이구나 알게 될 때 그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내 힘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신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단지 영원히 저주받을 하나님의 원수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티를 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능한 자 그리고 주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고 나를 살렸습니다. 난 은으로 삽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자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보시면 돼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진리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사랑에 종속된 자로 살아간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제 믿습니다. 그런 뭐 답이 쉽게 나올 것이고 또 사랑을 믿느냐 이 말이 뭐 뻔한 질문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뭘까? 좀 그런 의문도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지 마시고 믿는 게 뭘까? 내가 진리를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뭘까?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 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생각해가면서 그걸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죠. 흔히들 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뭐 잘 되게 복 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건 아니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믿는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아실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 말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있는 내가
나로 인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는 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의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을 개별적인 것을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만 존재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뭐 다들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피가 의미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피는 사랑입니다. 그 피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세워진 교회,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하늘에 속한 모임이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하늘에 속한 모임.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 시각이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좋고 네 신 나쁘고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진리 믿게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뭐 믿음이 좋겠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하게 하신 것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을 줘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 증거하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나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로 만나지는 이것을 너 믿음 없잖아 이렇게 타박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 모이자는 것이에요. 그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교회니까.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얘기, 서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얼른 쉽게 실천을 못할 겁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안 나와지죠. 우리는 수시로 누군가에 불만이 일어나고 있고 미움 생겨 분노도 있고 막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에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사랑에 종속되어 가면서 희미하게 남아 사랑을 전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희미하게 남아.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고방식이요. 너무 성경이 말하는 걸 바르게 이해를 못해. 우리 사고방 자체가. 성경 보면서 우리는 늘 내 기존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성경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다 말하면은 난 진리를 믿어. 그걸로 끝나버리죠. 난 예수를 믿어.
늘 그런 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것이 무언가를 건너뛰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인정, 자기 착각, 자기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믿음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그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 제가 늘 감사드리는 게 그거예요. 참 복잡하게 들리는 설교를, 짜증나게 들리는 설교를 은속교회에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제가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건 저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니까. 복잡한 설교를 여러분이 앉아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참 밥 사주고 싶을 정도로 감사할 일입니다. 사달라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설교하는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일이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모셔놓고 설교하는 분들 참 저는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의 수준 맞춰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오면은 복잡하고 뭐 쉽게 받기 힘든 그런 설교를 매주 듣겠다고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건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랑에 의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사랑에 의해서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하심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힘들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 복됨,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땅의 힘에 기죽지 않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사는 것이고 진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망정 꽝이죠. 진리를 아는 게 부유한 것이다. 그러한 신자의 부유함을 알게 되면 재산이 얼마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우리로, 진리를 믿는 모임으로, 주의 몸됨으로 함께 있을 때에 서로에게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있는 관계에서 때로는 물질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맛보고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서 서로 대하게 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체험의 현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나 진리 믿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티가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티를 팍팍 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전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4번째 시간.

0: 일본은 기독교인들의 돈줄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그들은 돈줄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시 대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난의 굴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1: 아,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시각에서 찾아들어갔지만 교회는 믿음의 측면에서 헌금을 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며 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던 거죠. 그것을 일본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니 손촌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네.
1: 아이 그렇다니까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교회는 지어질 수 없었다 아닙니까?
0: 그거이 정말로 감동이구만 기래. 고저 농사 짓는 하나밖에 없는 황소를 파라게 지고 소리 교회 건축에 바쳤다. 아이고이 오케이 있을 수 있는 거네.
1: 하모예. 아, 내는 죽어도 그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는 건지.
2: 와, 부럽네.
1: 아이고, 나오셨는겨.
2: 임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걸 잊지 말라오.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전이야. 알겠어? 그러니까니 재산도 아낌없이 바치는 거이디.
0: 말처럼 그거이 쉽습니까? 당장 죽으려고 해도 피죽도 없는 판에 말입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사는 게 어디 사는 깁니까? 죽지 못해 사는 기지.
2: 아, 목사님 말씀 못 들었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아,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안 해?
1: 아니, 귀건 설교 아닌겨. 설교하고 현실이 같겠습니까?
2: 아유, 이거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겠구만 기래. 니보라오,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야, 눈물만 흘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응? 삶으로 말이야. 고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고저 그냥 머리로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리, 응? 몸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거네? 응? 당장 다시들 하라오! 당장!

0: 뭐야?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순수한 헌금이라 이건가?
1: 그렇습니다. 놈들이 세간 서리를 팔아서 교회에다 바친 것이라고 합니다.
0: 그래, 그럴 리가 없다. 놈들이 팔아서 교회에 바칠 세간살이들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인가?
1: 선천에서는 어떤 농부 하나가 황소를 팔아 교회를 세우는데 바쳤다고 합니다.
0: 뭐야? 황소를 팔아?
1: 예, 황소요.
0: 황소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1: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황소를 팔아 교회당의 기부, 아니, 헌금을 하다니.
0: 어제의 나로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2: 예, 저 선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3: 황소를 판 농부 말입니까?
2: 예. 지금 평양 저잣거리에 그 소문이 그 시끌시끌하게 돌고 있습니다. 걔 농부가 소를 팔아 교회당을 지을 수 있나 하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다 그 말만 한다고 합니다.
3: 저도 그 소식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결단을 보인 농부의 믿음이 실로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그거이 뭡니까?
3: 그거이 내려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젠간 알 수 있겠지요.
0: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1: 아니, 나중에 뭐가 지피는 것이 있습니까?
0: 이렇게 나가다가 말이다. 아, 그러면 아니 되는데.
1: 아니, 뭔데 그러십니까? 뭔데 그렇게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아, 이거 답답해서...
0: 당장 놈들이 그간 쓴 헌금의 출처를 알아보더라.
1: 아니, 그건 또 왜 그러십니까?
0: 당장 시키는 대로 해라!
1: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대체 그걸 왜 알아오라고 하는 거야? 왜?

0: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은 평양 지역에 나와 있던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의 오해를 사라지게 했다.
1: 선교사들 가운데 몇몇은 한국 성도들이 보리떡과 물고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교회에 나와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으로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런 오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0: 선교사들은 한국 성도들이 지적이며 확고한 목적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 인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백아웃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으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차림을 고치듯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BBM 방송은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BBM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말씀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mbi.org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그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 그들이 처한 환경들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의 저드선 선교사의 이야기는 많은 선교 지망생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얀마 지역에 도착을 해서 왕에게 기독교 선교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미얀마는 왕의 허락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선교사의 손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고운 손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요. 먼저 내 백성의 손과 비슷해져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드선 선교사는 선교를 중단하고 2년 동안 농촌에 들어가 원주민들과 함께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로 여기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조금 더 둘러보시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4: 제 38장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뉘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송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수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2: 제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안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가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어심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수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종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서서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4: 제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쌓아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떼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에서 4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주님께서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에서의 강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 스스로 숨기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 환한 폭도들에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들은 그분에게 그들의 손을 댈 수가 그러므로 없었습니다. 이제 전개되는 사건은 사실상 세상의 빛이라는 강론이 계속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적들은 영적으로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들은 세상의 빛이 그들 앞에 비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죠. 설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그들에게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소경은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눈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빛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발산일 뿐 아니라 수신인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물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경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빛은 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은 영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9장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기 목사님께서 미국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리죠. 그 폭발은 이 트랩 장치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데 이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구조반들이 이제 와서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 불을 이렇게 저기 서치라이트를 이제 비쳤겠죠. 그때 젊은이 하나가 크게 외치더래. 왜 불을 켜지 않냐고, 왜 불을 켜지 않냐고. 모두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런 후에 그들은 폭발로 그가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그는 그가 시력 장애인이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그에게 빛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보지 못했던 거죠. 장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빛은 참된 상황을 드러냅니다. 소경인 자들, 그러나 그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참으로 소경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회 한 저명한 의원이 정치가이자 위대한 연설가이신 버그시에게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인 블랙박사의 설교를 들려주려고 그를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블랙박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던 거죠. 예배 후에 그 친구는 설교에 대한 버그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연설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 역시 아주 유능한 소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끝나는 거죠.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심자들을 얻을 때뿐 아니라 얻지 못할 때에도 똑같이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무리 또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죄송하지만 가엾은 거죠.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9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다섯 번째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죠. 자, 9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논리적으로 이 소경 이야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강론의 결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게 8장부터 시작한 거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8장과 9장 초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유일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제자들은 그의 병의 원인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죄를 인함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개 네 가지 대답이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도 특별히 이방인들은 환생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병은 전생 동안에 범죄했던 죄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죄가 3,4대까지 미친다는 유전의 죄과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아는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경은 어떤 경우에서는 부모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건데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죄의 결과로 저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답은 해주시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알아낼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1g의 예방은 1kg의 치료의 가치가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거든요. 이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아프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픔, 질병, 고통, 문제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이유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들을 잘 알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받으시지 않고 또 받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암흑기에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저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나 고통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돼요. 여러분, 이 소경은 자신의 눈먼 것을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경은 보게 될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생애 동안 보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을 자신의 누구로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본래 진술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는 진리로 돌아가십니다. 밤은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영적인 빛이시며 그분이 아닌 곳은 모든 사람이 소경으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자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마치 박쥐처럼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지셔야 했고 소경은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시각을 만져주시고 죽은 영적인 시신경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것은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경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제게 그들이 수개월 동안 뭐 어떤 성형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래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눈이 열려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광산 폭발 때 그 가엾은 젊은이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왜 불이 켜지 않는 것입니까? 불을 켜지 않는, 왜 밝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이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비록 소경이 여전히 그분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만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는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혀주지만 또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셨으며 지금은 인간 대 인간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소경은 그가 만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했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못의 이름까지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당신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를 보낸 같은 방법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소경은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줄 물을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했다고요. 물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결코 회심이 없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들은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보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깨달았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고친 방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고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경의 임무는 믿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죠. 만일 만지는 방법이라면 고침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경건한 것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그분의 손길이 내게 닿네 라고 노래하며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고치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만져주심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오직 복음이라고 노래할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소경은 그들 모두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만짐을 받고 연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에서 모일 것인가?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하며 어리석고 분별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기 위한 어떤 형식이나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하려는 많은 소경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논쟁이나 형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소경의 상황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경은 성전 밖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둘째로 이 소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뜨고 있었지만 소경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왔어요. 넷째로 소경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장애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경됨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죄인이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치지 못하는 거죠. 다섯째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 여섯째로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들은 그에게 어떠한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나 묻는 그러한 지경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집으로 가는 길을 느낌으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집까지 가는데 아마도 그는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하셔서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람과 솔로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람과 솔로몬. 예. 솔로몬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아는데 히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히람은 누군가 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의 왕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의 레바논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인접한 나라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산림지대, 산악 이런 의미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는 나무가 많겠죠. 산악지대, 산림지대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 레바논은 어떤 나무로 유명했는가 하면 백향목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잘라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투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투로 왕 히람이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보냈을까요?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1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윗을 미워하는데도 이 다윗은 항상 사울 왕에 대해서 선대해 줍니다.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수 갚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으려 그 생각을 하면서 왕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요.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심의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흙을 던지고 그럴 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당장 저놈을 잡아오거라, 저놈의 목을 치거라 그런 명령 안 내리고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판에 저자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릇이 크고 인품이 큰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다윗은 부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목이 말랐어요. 마신 물이 없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좀 떠다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윗의 세 용사가 듣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진짜 다윗이 말한 대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그냥 그것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굉장히 갈증이 심한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시질 않아요. 이거는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이거는 내 신하들의 피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땅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이 다윗은 시도 잘 짓습니다. 입만 열면은 시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수금을 들고 연주를 하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람왕도 다윗을 무척 좋아했다고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마 천하 여러분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 그래도 틀림없이 우리들은 다윗에게 홀딱 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믿음 좋죠. 용감하죠. 인품 좋죠. 문학성 탁월하죠. 음악 잘하죠. 완전히 팔방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다윗 곁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다윗에게 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히람 왕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 다윗의 아들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죽고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이 왕이 들은 거예요. 히람 왕이. 그래서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사람은 처신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 혜택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 자식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악한 짓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이 또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예, 나한테 돌아오든지 내 자식에게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 거두든지 결국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히람 왕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좋아하고 왕된 것을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개체와 여러분들도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못된 짓 하지 마시고 악한 짓 하지 마시고 항상 선을 베푸시고 또 선하게 대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든지 나에게 안 돌아오면 내 자식에게라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삯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 왕이 솔로몬을 좋아하고 솔로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기회로 활용합니다. 어떤 기회로 활용하는가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지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에는 아마 그런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어디서 구해올까 생각하던 차에 히람이 다가오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서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 나라에 많은 그 나무들 나에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히람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생각하는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전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왜 허락을 안 해주셨는가 하면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너의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줬죠. 금을 얼마나 준비해 주었습니까?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는 오늘날 그 무게로 하면은 3,750톤이랍니다. 금 10만 톤이 10만 달란트가 3,750톤. 이게 여러분 돈으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1kg 금괴 요만한 거 있죠. 돈 크기만한 금괴 그게 1kg인데 그거 하나 값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원.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 정도예요. 요만한 금괴 하나. 그게 1kg예요. 그게 얼마요? 5천만 원. 그러면 그런 거 10개 있으면 얼마요? 5억. 5억. 100개 있으면 50억. 1kg 금괴 100개가 있으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0개가 있으면 계산도 빨리 못하시네. 이거 제일 쉬운 계산인데. 다시. 10개가 있으면 5억. 100개가 있으면 50억. 1000개가 있으면 500억. 10000개가 있으면 5000억이죠. 5000억. 5000억이에요. 10000개가 있으면.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런 금괴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이제 10000개가 있으면 5000억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은 그런 금괴를 1kg짜리 금괴를 375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저도 5000억까지는 계산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각 나라에 있는 금 다 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은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그리고 은은 얼마나 많이 여기 준비해놨습니까? 100만 달란트. 금은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다윗 왕이. 부자도 세상에 이런 부자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 지으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전 짓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요. 완전히 이 금으로 도배가 됩니다. 금으로. 그 어마어마한 금이 그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해서 이 금, 은, 보화 모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돈 좀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모으셨다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이래 돈 좀 내놔라. 그러면 기꺼이 내. 건축하겠다. 그러면 돈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창 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다윗처럼 돈도 좀 모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산업 명예회장 되시는 분이 통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 2천억을 내놨어요. 2천억.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안 주고 2천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통일을 위해서 통일 기금으로 내놨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난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잖아요. 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 누가 한 10억 몇 사람이 내놓고 100억 한두 분이 내놓으면 이게 그냥 되는 건데 지금 때가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좀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 사랑하면 돈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못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말이 1,000번제지 이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것인지 1,000번에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1,000번에 결국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뭐 천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마리씩 바쳤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큰 건축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건축물을 이제 자기 업적으로 남기고 죽는 거예요. 뭐 피라미시라든가 뭐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은 그런 차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0: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이거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할 때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목재를 이제 뗏목을 이용해서 파다로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목재를 운반해 와야 되는데 육로를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굉장한 너무너무 힘이 들죠. 이 큰 통나무들을 여러분 어떻게 옮기겠어요? 트럭 있으면 트럭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트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 이용해가지고 바다로 이제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동을 해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재를 주는 대신에 이제 뭘 달라고도 요구를 했습니까? 음식물을 달라고 했어요. 밀, 기름,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당신 나라에 많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나라에 많은 나무를 내가 당신 나라에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사람도 얻고 필요한 물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사람을 얻고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지혜. 이게 여러분 정말 보통 좋은 지혜가 아니죠.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이 지혜.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람 얻을 생각을 안 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 뭘 얻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 굉장히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죠. 그 왕위에 오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이 아들은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이런 거 하느라고 우리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내가 생각을 좀 해볼 테니까 3일 뒤에 오라 그랬어요. 그 3일 동안에 이제 아버지의 신하였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도 묻고 자기 친구들인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요. 근데 아버지의 나이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탁대로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정말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젊은 하인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고 더 어깨를 무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충고를 따릅니까?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요.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백성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가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갈려져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남은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열 지파는 다 저쪽 다른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어리석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좋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랬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이제는 제가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존경받고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를 텐데 이 르호보암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북한의 김정은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공포를 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 서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람을 얻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는 뭐가 아마 일이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겁에 떠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는 언제 어떻게 이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저 친구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정치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그 스위스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 몰라 나는 참. 그렇잖아요. 그 열린 세계 가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봤을 텐데 그러면 좀 이게 머리가 깨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좀 반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저 나라가 참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마세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게 원수 안 만들려고 제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원수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것이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자식에게 안 좋은 것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전에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대인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사랑해야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태평성대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고 우리 자식에게도 막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의 복,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어 있죠. 히람 왕이 다윗을 좋아하고 솔로몬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헤어질 때 그만큼 서로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날 때가 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고 나면 극도의 불안감마저 들고 또한 의기소침해지거나 절망감에 빠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 발돋움을 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 관계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슬프고 가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발돋움함으로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생명과 섞지 않을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말하는데 딱 들어보세요. 저게 썩을 것인지. 생명도 아닌 것을 생명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가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나라, 그 의, 그 선물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을 준다고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된다고요?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어도 천국에는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한 것은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 맞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시아 예수님 다스리는 왕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에 나 상당히 높은 사람 되겠죠. 이 질문으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꼭 베드로가 질문한 이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걸 복의 기준으로. 이제 욕기 결론이 다가가는데요. 어제 우리 장모님 질문하셨는데 욕기의 결론은 다 사람들의 고진감대로 얘기합니다. 두 배로 복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욕기 설교할 때 그 말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욕 평소에 부자였어요? 부자 아니었어요? 고난받기 전에? 부자였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 베풀며 살았어요. 부자예요. 그 다음에 자식은 배로 안 받았잖아요. 자식은 10명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쁜 자식들 10명 죽고 새로운 자식 10명 받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 마누라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마누라도 안 바뀌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삶을 자꾸만 고진감내식으로 하늘 위에서 고난받으면 나중에 복받는다. 엉터리예요. 그게 배나 받았다는 개념. 신약에서는 배나 받았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됐다는 게 배나 받은 거예요. 너희가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남편 버리면 뭐 남편 100명 받는 거예요? 자식 하나 버리면 100명. 그 집 한 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더니 집 100채 받는 거예요? 배나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새로운 가족이 됐다 이 개념이에요. 새로운 가족.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부모며 내 어미며 내 가족. 아버지를 얘기 안 해요. 왜요? 아버지 한 분이시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물질 복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고진감내를 얘기한다면 전부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사고방식,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 성경을 봐도 누구 좋으라고요? 내 좋으라고. 교회를 나와도요? 내 좋으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누가 크냐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 베드로의 그 의식 구조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누가 복을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눈에 가려졌던 그 구약의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문자대로 보고 그 문자대로 보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늘 의심이 들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실족할 뻔했어요. 예, 성령이 마여 예수님을 전가 세례요한조차도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실족해 넘어져야 해요. 실족해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세례요이나 다 유대인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 죄인, 창기,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 세우죠. 다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 이러니까 또 상차등을 얘기해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을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러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지 않으리라. 이러니까 아마 또 참을 한 그릇 대접한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갔잖아요. 예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이 전하는 뭘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오늘도 신방 두 곳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영접했을 때에 그 저만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뭐요?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 누구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신방 한 번도 안 한 가정 많아요. 몇 년 됐는데 신방 안 한 가정 많아요. 복음이 싫다 이거죠? 꼭 한 번씩이라도 제가 신방하기를 원해요. 한 번은 가요. 그래서 제가 저 따로 구역 따로 안 하려고 구역 예배할 때 구역장들이 좀 조율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신방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가정 두 가정에 한꺼번에 가야 돼요. 그냥 밀양에서는 이미 두 주 전에 예약이 돼 있었고 진해에서는 사실은 늦게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 말자 진해 가서 얼굴을 한번 보고 그러고, 이제 미랑 이제 두 곳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고를 때는 구역, 이제 근찰들이 새로운 가정, 목사님 한 번도 신방 안 한 새로운 가정 같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좀 조직을 해서 요 시간 그렇게 갈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들이 가는 모습은요,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맞고 쫓겨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모습으로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모습은 뭐였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 미말의 둔 자처럼 누가 그 바울을 영접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영접했고 눈에도 빼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진짜 높으신 분이 오면 환영할 거예요. 근데 거지가 오면요 배척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올 때에는요 정말로 사람들의 배척받고 매맞고 얻어터진 그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요, 정말 배가 고팠을 때 어린아이 뭐 먹을 거 주면 선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안에 독이 들어서 가는데 의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는 그냥 마셔요. 지난주 오후 맞죠? 야외 나갔을 때에 어린애들이 훌라후프 돌리게 됐잖아요. 훌라후프를 잘 돌리면 제기차기를 하니까 훌라후프를 한 7개, 8개 딱 돌릴 때쯤 어떻게 합니까? 탁 내리시죠. 요거 어린애 아닙니다,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아이는요, 돌리면서 어디로 가요? 가더라고, 어디로 가요? 나무 기둥에 부딪히가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요거 어린아이 아닙니다, 요거. 근데 어떤 애 하나는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 안 댈게요. 막 돌리는, 10번 숨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있다가 제가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 설교 듣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 애 어린아이거든요. 제가 압니다, 걔. 성질나서 휘 하고 막 돌린 거예요. 그날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배척받는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네가 같이 나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 보험전하다가 카메라 갇혔으니까 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 에이 부끄러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형편이 안 좋았었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됐으면 야 예수 믿고 내가 잘 됐다고 전하기 좋을 텐데 예수 믿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네 예수 믿고 이혼했대? 그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실패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인데 어떻게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게 전도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미 우리는 세상 원리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은 예수를 전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군이 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요 예수 믿고 홀라당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당신 미쳤어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전도나라는 것은 10대 기도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한 6천년밖에 안 돼요. 이 6천년이라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비추면 밤에 한 경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데요? 십자에서 다 이루세요. 십자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데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8절 다시 보시죠. 디모데 1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요? 복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환영하고 높여줘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뭘 받아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복음하게 뭘 받아요? 고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두려워요? 두려우면 떠나더라고요. 이게 무서우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회개했고 좀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제 주님의 뜻을 좀 알았으니까 내 형편이 좀 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피지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떠난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왜요? 우리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거든요. 항상 악해요. 단 한 번이라도 선한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언제 한번 내 좋은 대로 안 사는 적이 있나요? 언제 한번 내 좋은 대로 안 사는 적이 있나요? 모세님 저는 희생했는데요. 어떤 희생했는데요? 지 좋으려고 희생했더라고요. 남편에게 잘해주면 남편이 돈 잘 벌으니까 그렇게 잘했잖아요. 남편 위해서 했어요? 나의 위해서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신 분도 없구나 지금. 예수님을 섬겼대요. 왜 섬겼는데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대로.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여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면서 뭘 전해야 됩니까?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말하는데 딱 들어보세요. 저게 썩을 것인지. 생명도 아닌 것을 생명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가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복음 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나라, 그 의, 그 선물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을 준다고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된다고요?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못 들어간 주제에, 천국도 못 들어간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들에 의하여 배척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과, 물론 이 천국은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죄인과 이방인들과 세리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만약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하게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 율법을 다 지키면 겨우 들려주는, 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도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믿음을 오르다 받으니까 안 된다. 그것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내려지죠. 우리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 이건 다음에 본문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간단하게 31절, 32절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들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예, 해놓고는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아니요, 해놓고는 나중에 가세요. 그러니까 첫 아들은 바리새인들 말해요. 서기관들 말해요. 율법 지키는 자들 말해요. 둘째는 이방인 세리를 말해요. 자, 그래서 32절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의의 도로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말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두 사람 다 성전에 나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하늘 향해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로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의롭다는 받고 내려가요? 세리가 의롭다는 받고 내려가요. 이 말은 세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천국에 못 가고요? 바리새인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이면, 제사장이라면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줬는데요? 너 죄인이야. 죄인임을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 죄인임을 알라고 준 율법을 자기들의 치장거리로 삼은 거예요. 마치 무화과로 자기 옷을 가린 것처럼, 아담과 무화과로 자기 옷을 가린 것처럼 율법을 자기 치장거리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서 뭔가 좀 했다는 거, 남을 위해서 좀 했다는 거, 구제 좀 하고 봉사하고 청소 좀 하고 밥좀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트렁크라는 책 보셨잖아요. 그 사람의 카페에 에세이잖아요. 에세이인데, 유다는 교회 간다. 이 사람이 속장이어서요. 이 사람 구역장. 그 사람 감리교인이니까, 구역장, 우리식으로 구역장인데요. 최근에 올라온 글이 이래요. 구역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단톡, 이 단톡이 뭐예요? 단체 카톡이라고요. 카톡. 단체 카톡에 이제 구역장 다 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한 30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막 키키, 크크, 막 이런 거막 올리죠, 여러분들. 좀 은혜로운 거좀 올리세요. 예, 약간 그런 거 올리는데, 그렇게 올리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말을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나가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가기 아시죠? 확다 지워져 버려. 그런데 그 순간 이 구역장의 마음속에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래요. 내가 구역장 내가 지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다 나더래요. 나는 이사인데 지는 한 번도 안 오신데, 지는 이사하고 내가 세 번이나 가줬다면서. 그래가 힘들고 어려울 때내 전화 상담 이야기 들어주고 뭐차 사주고 뭐 한금 한꺼번에 다 나오더래요. 그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대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발 좀 이런 짓안할 수도 좀 도와주세요. 끝에 잉, 잉, 잉 해놨더라고요. 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요, 정말로 말씀이, 제가 요즘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말씀 한 말씀에도 제대로 비춰지면요, 제가 청주 맞죠? 충주, 청주 자꾸 헷갈려가지고, 청주에 갔다 왔을 때그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예먹이는 남편이나 예먹이는 시어머니도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라.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들었잖아요. 하늘에 보낸 천사였더래요.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예할수 있더래요. 예수가 뭐예요? 주가 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니까.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지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괜찮아요. 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데, 뭐, 문제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주인이 실수해요? 주인이 실수해요? 전능하신 주님이 실수 안 하세요? 야, 진짜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 주인이라고 해소하는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그 예수 믿으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해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볍게 웃어주고 가는 거예요. 나 별일 없어. 이번에 사업이 망했다면 그렇게 별일 없어, 괜찮아. 뭐 문제 있어요?
이번에 너 실현했다며.

0: 별일 없어. 괜찮아. 뭐 문제 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주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주를 믿는 자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시편 131편 한번 보십시다. 천국 가는 모습,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멋있게 드러내는데요. 시편 131편. 다윗의 시편이죠.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보면 조그만한 일도 교만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뭐 얘기해요? 이루지 못할 일들을 큰 비전을 세워놓고 뭐 해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엄청난 비전을 세워요. 777. 뭔지 아세요? 7만 성도, 7천 구역, 700명의 선교사 파송. 그 정도 해야 뭐 할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333. 3만 명의 성도, 3천 구역, 300명의 선교사 파송. 또는 300교회 세우기. 교인을 보니까 한 50명 모였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세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비전, 큰일 이걸 잘 이루어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요. 그런데 마음 없어요.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나 힘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음 같이 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이건 젖을 뗐다는 말은 배부르게 먹고 어린애가 엄마가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면 툭 떨어져서 뭐 한다고요? 엄마 품에 평안히 있는 거. 이게 구원의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무슨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이미 세상 끝을 본 자예요. 세상 끝을 본 자예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에 어떻게 되는지.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성경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장가 가도 괜찮고 시집 가도 괜찮고 안 가면 더 잘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로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집 안 보내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부모님들 딸 나이 찬다고 압력 넣지 마세요. 가서 고생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내가 시집 장가 가보니까 고생하는데 그 고생 왜 또 시키려고 해요?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그게 뭐 대수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면 걔가 또 뭐 40세 장가 시집 가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 되시는데. 이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속닥거리는 자매가 있다, 지금. 엄마 압력 넣지 마, 절대로 내한테. 여러분, 정말 이게 구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뭐 되겠다고요?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절대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의 원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지인이 되니까요.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돼서 기생마합이 정탐꾼을 숨겨져요.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정탐꾼을 숨겨주면 적결 처형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생마합이 아무도 여리고성에 영접하는 사람인데 기생마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물론 계산했겠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받는데 기생라합이 받아요? 천국이 어땀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기생라합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믿음을 선물로 일방적으로 받는 자들을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벨로부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족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받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별하고 골라잡는다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가치판단, 이미 써나갔다 보면 가치판단이 우리에게 들어있기에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놀라운 은혜, 그 풋부름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그러고 흠도 티도 없이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된 그 은혜들이 어떠함을 알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옆 사람의 안색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ow are you this afternoon? 자, 시작! 그럼 답을 하셔야죠. I'm fine.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되묻겠습니다. Really? 정말이에요? 예, 지금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의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지배적인 감정.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쁨입니까? 저는 지배적인 감정이 정서라고 생각해요. 우리말의 감정과 정서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저는 누적된 감정이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정이 이렇게 누적되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그냥 주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이제 지배적인 감정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정서가 되는 것이죠. 그 지배적인 감정은 여러분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색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How are you this morning 하면 fine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I'm fine 이렇게 주로 말하잖아요. 실제로는 fine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 nephesh라고 하는 것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에덴은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기쁨의 동산

산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 인생의 쓴맛을 조금 봐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 기간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한 다음에 기쁨의 동산에다 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그 인간을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는 인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인생의 best of the life,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첫 번째 기뻐하는 것,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진정한 목표는 기쁨이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삶의 진정한 목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서를 계속 여쭤본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인생의 목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예.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것을. 그래서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이 기쁨의 기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기쁨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기초가 있으십니까? 예. 모든 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성문 기본 영어, 영어에도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예. 기쁨에도 기초가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에 예.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기쁨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이어야 한다고. 언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너의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야 한다. 땅땅땅 아닌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동산 안에 두셨는데요. 그렇게만 두어서 그냥 그 안에서만 있으면 그냥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기쁨은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작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은 사그러들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침입해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기쁨의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감정은 사실 좋은 감정은 아닌 거죠. 나무 뒤에 숨었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급기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와 지배적인 감정은 상실감과 슬픔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상실감과 슬픔이 지배적인 감정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떡하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저는 왜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야 하나? 웃으면서 태어나면 안 되나요? 너 왜 울면서 태어나? 좀 웃으면서 태어나지. 하하하하하 이렇게. 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울면 태어날 때부터 앵앵거리며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는가? 제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왜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나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학적인 그거는 있더라고요. 엄마의 폐가 그 전에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그 이제 뭐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다가 그게 끊어지면서는 자기의 폐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변이되는 순간에 한번 그냥 확 이렇게 그 아기가 쉬어줘야 된대요. 숨을. 그런 의미에서 확 그렇게 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웃어도 숨을 확 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하하하 하, 하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울면서 태어나는가? 그렇게 또 운다고 해서요 눈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눈물은 3, 4개월 뒤에 눈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으면서 그냥 울면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고 슬픔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모든 인간의 실존, 지배적인 정서, 슬픔과 상실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인간.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비전을 이사야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나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 있고 피폐해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이 일일이 다 물어봤네요.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 accept,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상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지옥 가운데 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여기는 은혜와 심판을 같이 지금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요. 이사야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모든 인간을 슬픈 자라고 규정.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슬픈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계속 슬퍼하는 자에게 나온,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예. 우리는 다 썩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썩은 나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썩은 나무를 싹 빼신 다음에 의의 나무를 탁 심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180도 트랜스폼이 된 것입니다. 썩은 나무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아예 트랜스플랜트를 이렇게 하신 거죠. 완전히 트랜스폼이 된. 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트랜스폼이 된, 나 옛날 썩은 나무와 같았는데, 의의 나무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심어 주셨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예.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트랜스폼 된 날, 예. 의의 나무로 심겨졌으니, 열매는 뭐가 맺히겠어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썩은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트랜스플랜. 그래서 이 나무만 트랜스플랜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근본적인 정서도 슬픔과 근심이었던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 근본적인 정서가 기쁨과 찬송으로 완전히 트랜스, 이거 뭐죠? 그건 트랜스플랜은 아니고. 예. 우리 감정도 완전히 근본적 이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 찬송인데, 예, 우리가 부를 찬송이죠. 제대

저와 여러분이 썩은 나무였는데, 그리고 근심과 슬픔으로 그런 가득 찬 그러한 옷을 입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완전히 심어서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더 이상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에서의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 그러면서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는 사역의 승리. 엄청나게 기뻐하는. 제자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사역의 승리에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야 나도 기쁘다 축하한다 아 정말 뭐 이렇게 으쌰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될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0: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말은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기뻐했는 제자들에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사역에 승리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도 물론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역의 승리에 너의 기쁨의 근원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구원받은 너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그 관계, 그 존재의 기쁨, 그 관계의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그것은 오래, 아니 영원히 가는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인해서 너희가 하늘에 입적된, 하늘의 생명체에 입적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승리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항구적인 기쁨은 되지 못하는 항구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을 어떻게 요청하는 건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기쁨의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우리의 인생, 사탄이 망가뜨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우리 인생,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으로 평생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기쁨으로 디자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근심의 옷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새로 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는 난리질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랄리젤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믿을 뻔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 믿을 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당신도 믿을 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결정짓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어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TBN 방송국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 저희 방송사역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들이 선정되고 또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거 사역을 제일로 생각하는 BBN 방송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ITL 카드를 통해서 그 영역이 넓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난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랜디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에 한결같이 충실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에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의 하나님께, 가족에게,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게 정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실함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에야 이루어졌답니다.
1: 인생이란 정말 뭘까?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코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으셔. 아버지는 항상 일만 하시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다 자기 일을 가기 바쁘지. 엄마 말고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과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난 왜 이곳에 있는 걸까?
2: 야, 랜디! 나랑 같이 캠프 가지 않을래?
1: 무슨 캠프인데?
2: 다음 주말에 열리는 수련회인데 거기 가면 여자애들도 만나고 운동도 할 수 있대.
1: 난 한 번도 수련회 가본 적 없는데. 근데 수련회라는 게 뭐야?
2: 정말 재밌대. 거기 가면 숲속에 들어가서 낮잠도 잘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캠핑, 운동, 여자애들이라. 좋아, 나도 갈래.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당시 16살 소년이었고 열정적인 농구 선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운동을 넘어서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관한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랜디 웨이니스의 실화입니다.
3: 전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사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셨고 외할아버지는 대학 교수이셨는데 그분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조롱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 자기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서로 친밀함이 전혀 없었죠. 그 속에서 아버지에겐 일이 우상이었고 어머니에겐 집과 우리가 우상이었고 저에게는 운동이 우상이었죠.
2: 너 대표팀에 들어갔다며, 랜디?
1: 15명 팀의 16번째 선수야.
2: 실망하지 마.
1: 그래, 난 그저 코치님이 나를 팀에 붙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2: 방과 후에 농구 연습하러 갈래?
1: 좋아.
3: 농구를 그렇게나 좋아하고 코치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척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경기에서 별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그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셨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허함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 한 친구가 저를 수련회에 초청했는데 사실은 우리들 중 누구도 그것이 기독교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참석했습니다.
4: 우리는 모두 돈과 명예 혹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제1순위가 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나 마지막이 아닌 제1순위 말입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도적질하지 말라 혹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많이 들었겠지만 제1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그 누구를 혹은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1: 전 그 주말 전까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에 이르는 동안 전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4: 우리의 죄는 우리 영혼에 생긴 나병과도 같습니다. 구원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의 나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 그곳에서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길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응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숙소로 돌아가거나 산책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죠.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영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전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이도 예수님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2: 야, 수련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1: 너도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2: 뭐? 지금 농담하냐?
1: 아니, 농담이 아니야. 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 이제 성경 읽기도 시작할 거야. 제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렸을 때 두 분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완전히 대혁명을 겪었습니다. 6개월 후 전 대학에 진학했고 제 기숙사 방문 앞에 이런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화요일 밤 성경 공부. 저는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입니다. 하루는 지역에 사는 한 농민이 성경 공부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5: 랜디, 형제가 최근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1: 아, 예. 몇 달 전에 한 수련회에서요. 예수님이 제게 인생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제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셨죠. 운동은 이젠 더 이상 저의 우상이 아니에요.
5: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형제를 인도하실 거예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늘 말씀 가운데 머물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해요.
1: 조용한 시간이요?
5: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뜻해요. 형제와 하나님 단둘이 있는 시간이죠. 주님은 그분께 온전히 굴복한 인생들을 사용하십니다. 랜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 저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암송했으면 좋겠네요. 예전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5: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1: 더는 매주 저를 양육하기 위해 45분 동안 운전을 해서 달려와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가르쳤고 성경 공부와 말씀의 암기에 기초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선교회를 통해서 전 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제 평생의 친구가 됐답니다.
6: 넌 역사를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뭘 할지에 대해 기도해봤니?
1: 네,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인데 전 주님을 섬기기 원해요. 아마도 형처럼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듯해요.
6: 그럼 해병대는 어때?
1: 진심이세요?
6: 아, 물론이지. 난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했었어. 그 일은 조국과 주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온 세계가 선교 현장이야, 랜디. 직장도 이웃도 마찬가지지.
1: 네, 형 말이 맞아요.
6: 가서 최소한 2년 반만이라도 복무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도록 해봐. 다른 해병대원들이 너를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줄 거야.
1: 해병대는 아주 거칠다는 평판이 많던데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나타내죠?
6: 아마 앞으로 경건하지 않은 상황들과 유혹들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본보기가 되는 거야. 다른 대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지.
1: 그래서 저는 1973년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3: 해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보병 장교가 됐죠.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며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귀었습니다. 그 사귐은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는 선교회와 함께 국제적으로 여행하며 사역하고 있었는데 우린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답니다.
7: 형, 오랜만이야.
6: 그래, 랜디. 어떻게 지내?
7: 아주 잘 지내요, 형. 저 해병대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어요.
6: 네가 잘 해낼 줄 알았다.
7: 정말로, 여긴 정말 선교 현장이에요. 많은 사병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6: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7: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쁨에 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6: 그래, 네 자신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명심해.
7: 예, 형. 아, 그리고 형, 저 약혼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예요.
6: 야, 축하한다. 이 결혼은 성스러운 약속에 의한 관계야, 랜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인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점검받아야 해.
3: 전 1975년에 결혼했고 1981년까지 우리에겐 세 명의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 열정적이지 않았고 제가 전혀 관심도 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러한 면들에 있어서는 다른 것뿐이라고 느꼈죠. 우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열었고 전 해병대원들과 다른 일반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지중해와 일본, 오키나와로 배치되었다가 또 제1차 걸프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편지를 거의 보내지 않았고 편지 내용에서도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1990년, 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적군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6: 아, 안 그래도 네 소식 궁금했는데.
7: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내가 제가 양육했던 한 남자와 불륜관계에 빠졌어요.
6: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7: 아내는 지난 수년 동안 세속적인 것을 따라 방황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멀리 나가 있는 동안에 둘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6: 두 사람 어서 결혼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결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
7: 저도 아내와 상담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내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우리 딸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치 제 인생이 스커드 미사일을 맞은 것 같은 심정이에요, 형.
6: 주님,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랜디.
7: 그리고 아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형도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을 쉽게 허가해줘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6: 계속해서 기도해라, 랜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7: 아내는 딸들을 보러 오려 하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
6: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랜디.
7: 저도 주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알아요.
3: 전 한 기독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에 맞서 싸웠지만 어쨌든 이혼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제가 우리 딸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했죠. 전 갑자기 10살, 12살, 15살의 세 딸을 둔 호라비가 되었고 방과 후에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시간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무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소망하며 아이들의 학교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했죠. 그 사이 전처는 애인들을 여러 명 바꿨고 돈과 특권을 누리는 세상적인 남자들과 사귀었습니다. 3년 후 전 20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해병대에서 전역했습니다. 대는 항상 저와 꾸준히 연락했고 절 격려하기 위해 몇 번 찾아왔습니다.
6: 어떻게 지내고 있어, 랜디?
7: 벌써 5년이 됐네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6: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주님은 가족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도록 계획하셨어.
1: 아내는 여전히 애들을 보러 오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불과 20마일밖에 안 되는 곳에 살면서도요.
6: 그 여자를 용서했니?
1: 예.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 어떤 거라도 거리끼는 것을 두면 안 되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있고 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혼을 한 후에 전 천 번도 더 왜라는 질문과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평화를 줬죠.
6: 너는 헌신과 지혜로서 많은 일들을 묵묵히 잘 해내고 있다. 너의 성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어, 랜디. 힘을 내려.
1: 그럴게요. 전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딸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제 힘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으니까요.
6: 그래. 하나님께서 그 점을 높이 보실 거야.
1: 근데 형,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6: 네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다니 재밌구나. 실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욥기 8장의 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거든.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1: 전 그 말씀을 그가 방문한 다음 날 제 성경에 붙여놓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가끔씩 외롭고 마음이 깨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의 예쁜 딸들이 숙녀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인디애나 농구팀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휴가를 내어 인디애나로 떠났습니다. 옥수수 밭을 차로 운전하며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디애나 출신의 여자를 인도하셔서 내 아내가 되게 하신다면 어떨까? 그러나 저는 인디애나 출신은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이후에는 그 생각을 잊고 있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쯤 전 내비게이터 선교회 임원 자격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선교본부에서 열리는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그곳에서 샌디를 만났습니다.
0: 랜디 형제도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마음에 들 거예요. 전 여기 13년째 있었어요.
1: 정말요? 아, 샌디 자매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0: 인디애나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요. 인구가 600명이에요.
1: 샌디는 교육을 맡은 임원이었는데 전 거의 마음이 기울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디가 교육을 하거나 그룹을 인도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한 번은 수업 후에 모두 게임을 했답니다.
0: 잘했어요. 이거 받아요.
1: 아, 잘 좀 해봐요, 시골 아가씨. 자매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농구 안 해봤어요?
0: 당연히 해봤죠. 센터였는데요. 형제는요?
1: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자, 이거 받아요.
0: 형제 공 놓쳤어요. 잘 좀 해봐요, 해병대원님.
1: 세미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성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샌디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0: 형제의 전처에 불성실함과 가족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이 형제와 형제의 따님들로 인해 몹시 아파요. 형제가 지난 세월 동안 따님의 엄마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니 존경합니다.
1: 전 샌디의 답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받았고, 샌디에게 배우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처음 알게 된 지 2개월 후 마침내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됐답니다.
0: 그렇다면 형제의 가족들 중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제 딸들만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인텔리들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세주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세요. 자매 가족들은 어때요?
0: 우리 가족은 교회에는 가지만 그저 종교에 불과해요.
1: 우리 가족은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0: 가족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잃고 계시네요. 저는 주님 없이 사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요.
1: 저도 그래요.
0: 전 부인과 형제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형제가 다루신 방식에 정말 많이 감동했어요.
1: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0: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1: 자매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괴로움을 함께 끌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혼할 때 모든 사람들은 패자가 돼요. 승자는 아무도 없지요.
0: 형제 말이 맞아요.
1: 혹시 제 이혼 때문에 뭔가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0: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간음으로 인한 이혼은 허락된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그렇다면 그 외에 샌디 자매를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0: 한 가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제 문제예요. 형제 때문은 아니에요.
1: 그래도 듣고 싶은데요.
0: 예전에 남자들이 제 삶 가운데 짧게 다가왔다가 그 후엔 모두 사라졌어요.
1: 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0: 저는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독립적으로 살아왔어요. 싱글로 지내는 법은 잘 알아도 커플로 지내는 법은 몰라요.
1: 잘 해내실 거예요.
0: 그리고 형제가 제가 여기 오기까지 오는데 들었던 비행기표 값을 모두 내주셔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늘 제 돈으로 내고 살았으니까요.
1: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는 값을 자매가 스스로 마련해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죠. 전 성경학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고, 우리는 국내 전역에 600명의 대학의 임원을 훈련시키며 그들이 다른 이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2만 권이 넘는 성경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샌디와 저는 둘 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2: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도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영경, 유재상, 이명숙, 이현주,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0: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과학적이라는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창조론이 더 나은 과학이다 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논쟁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 자신들이 과학적 법칙에 따르더라도 진화론은 좋은 과학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는 것에 비추어 진화론의 주장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비생명 물질로부터 생겨나는 일이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돌연변이가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을 창조해냈다고 하는데 돌연변이로 탄생된 더 복잡하고 생존하기에 더 적합한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달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장과 내부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은 진화론자들이 믿는 것보다 달이 훨씬 더 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백악기 석회암이 수중의 침전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북아일랜드로부터 유럽과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르는 하나의 계속되는 띠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이 전 지역이 동시에 바다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노아의 홍수를 전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만약 언어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어째서 가장 오래된 언어가 가장 복잡하겠습니까? 만약 종교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종교들이 유일신 창조주를 숭배했지만 동일 종교의 나중의 형태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들에 비추어 역사에 관한 성경의 기술만이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많은 예들을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말,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장난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진이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방패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다윗의 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다윗의 별 속에 삼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죠. 작은 삼각형 6개, 큰 삼각형 위로 아래로 2개, 8개. 그리고 그 속 안에는 육각형이 있어서 별들만 치면 이제 7개의 별이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친숙한 별이 또 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유다라고, 주드라고 써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가슴에 달아서 이 나치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영 사라지고 멸망하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우리나라보다 3년 뒤늦게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정부가 없이 임금이 없이 방황하던 이 민족이 드디어 독립을 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나라 유대민족은 온 세상에 다양한 분야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나라가 놀라운 민족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자, 이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존중하는 임금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청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친 나라의 영웅으로 부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된 이후에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방적으로, 안보적으로 든든한 나라로 세워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임금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굉장한 복들을 누리게 했는데 다윗은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한 희로애락을 경험한 임금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당한 민초들의 리더였었고요. 왕으로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듯한 여러 가지 고통과 기쁨과 축복들과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화려함과 호사를 누려보았고 광야에 쫓겨나 굶주림과 고독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12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야 했던 굉장한 불운한 삶을 청소년기에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임금으로서 부득이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야 할 정도로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피난을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목동으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장군으로, 그리고 문학가로, 임금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드디어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 가만히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성경을 읽던 모습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어머님은 뇌출혈로 8시간을 혼수상태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새벽에 홀로 돌아가셨기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복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 되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되신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어버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남기고 싶은 말들,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말들을 전달하고 세상을 떠나는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손주들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남김없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고 세상을 작별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평상시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과연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유언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고 또 평상시에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우리 교회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한 달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것인지 평상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에게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이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는, 그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선 왕으로, 이제 솔로몬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텐데 아버지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 3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의사가 사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이 유언의 말씀을 전하셨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회복될 줄 아시고 유언의 말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어찌 보면 조금 유가족들이나 천국에 이미 들어가신 그 성도님은 마음이 조금 아쉬웠겠다. 내가 마지막 떠나는 이 순간에 이 주어진 하루 이틀 삼일 수일간이 마지막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다 전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아마 유가족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 드신 우리 교회 부모님 여러분들, 조부모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러한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 마음속에 정말 이루고 싶은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평상시에 그런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어버이들, 우리 조부모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또 자녀들은 평상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양쪽 방향으로 어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성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 왕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르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땅에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내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이 유언하는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3절, 4절 첫 번째 유언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또 두 번째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절, 4절입니다. 3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강건하기를 바랬고요. 둘째는 너 남자다워라. 개역성경에는 산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는 남녀 나누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구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남자임을 보이라는 이 의미가 다윗이 남긴 유언의 핵심입니다. 남자다워라, 남자답게 살아라. 이 말은 그냥 남자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갖 인생을 다 경험했습니다. 왕이었고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또 남편이었고 많은 아들들을 거느렸던 아버지였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도 나처럼, 이 글자는 없어요. 성경에 너도 나처럼이란 말은 없지만 내가 살아왔듯이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측면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진정으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은 이러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 아들, 내가 왕이 될 테니 국방력을 강화해서 주변 국가들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지 못하도록 국방을 강화하거라.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예산을 잘 준비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먹이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라.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더 강화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잘 저장하고, 이런 측면으로 다윗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하면 국방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 모든 나라의 크고 작은 대소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강하고 강건하고 남자임을 보이라는 것은요, 체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장군답게 나를 닮아서 싸움도 잘하는 용사가 되라는 그런 측면의 강건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4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는 둘도 없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수일 전에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은 잘 사는데 왜 세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왜 한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대입에, 취업에, 회사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경쟁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준비하라, 무엇을 구비하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은 우리나라 모든 것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들의 당면한 이런 현실의 상황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어떤 실력보다 구비해야 될 실력이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를 지키시고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서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4절에는 구체적으로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켜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쟁이면 전쟁, 국방, 외교, 안보, 경제, 왕으로서 정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형통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과 역량,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 약속되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로, 대학 진학, 모든 영역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동일한 말씀, 약속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실력이다, 이 측면에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소유되기 원하신다면, 자, 저는 이 믿음도 지, 정의 세 영역에 건전한 균형을 이룬 믿음을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지, 이성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를 바르게,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 말씀을 들을 때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감정적인 영역에 말씀을 기쁨으로, 감동으로 받는, 그냥 건성으로 맹숭맹숭하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감동 있게 이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적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정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겠다는, 삶에 실천하겠다는

0: 이행하고자 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지, 정, 의의 믿음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오늘 4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칙물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지, 정의, 온전한 균형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게 원하신다면 부모의 책임, 자녀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강건, 이 강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하자크란 말은 굳세고 강건한, 튼튼한, 견고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몸을 강건하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강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하자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내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남자임을 보이고 오늘 이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 어린이들 남자답게 씩씩하게 성장할 줄 알기 바랍니다. 예, 남자다워야 돼요. 특별히 믿음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남자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제다운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다움을 보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담이란 말은 북다,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란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a man입니다. a man 또는 a man, 남자 또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남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굳센 남자가 되라는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제 여러분들 남자다운 이 굳건한 믿음을 지내서 4절에 이르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증언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남자는 믿음을 지닌 이 영어 성경으로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Shew thyself a man 그랬습니다.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ve yourself a man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자 남자임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새로운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ve yourself a man 그랬습니다. 내가 남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형제 되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성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라는 말씀은 모든 주님 안의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제외된 게 아니고요. 모든 남자들 이 강조하고 있듯이 믿음에서 대장부가 되라. 굳센 믿음으로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이전보다 잘 먹고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체력과 정신력은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쉽게 연약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나이를 물어나고 성별을 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남자다움, 영적인 측면에서 산의 대장부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이 본문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남자임을 보이는 우리 자매님들도 이 믿음으로서는 대장부임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에 달 때마다 자주 청년들에게 결혼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또 저런 잔소리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도 김정민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나 가진 게 빚밖에 없다, 그래도 결혼하겠냐. 결혼해서 지금 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제가 다 봤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광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우리 네 남자들이요. 결혼할 때 집착만 하고 은행에 돈 쌓아놓고 나한테 시집하라 한 사역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네 사람 전부 다 똑같아요. 경제적인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우리 사역자 네 사람 자녀들 얼마나 귀엽고 사모님들, 귀한 사모님들 얻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돈 많은 신랑감 찾으려고 힘쓰는 분 있지 않겠지만, 돈 많은 신부감 찾는 신랑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돈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생각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이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에게 환경과 형편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혜가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가 자기를 말하냐면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요. 무슨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누구예요? 바울, 예, 바울이 교회 일꾼 맞아요?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의 몸. 좋았어요. 잘 답을 잘해서 예수님의 몸. 또요?
6: 예수님의 오른팔.
5: 아, 예수님 오른팔. 예, 좋아요. 오른팔. 예수님 오른팔. 또 좋아요. 예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자,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건물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말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했다시피,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에는 머리가 하나만 되겠죠, 머리가. 그죠? 머리가 하나예요. 그죠? 머리가 하나죠. 머리가 하나면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누가? 바울이. 오늘도 목사님은 무슨 일꾼이 돼야 되겠어요?
7: 교회의
5: 일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뭘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구가 지금요, 전 세계 인구가 약 72억 명이나 된대요. 어마어마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게 수많은 72억의 인구들이 크다게 온 세상에 가득하겠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걸 교회라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예수님 머리가 되신 분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다른 말로,
8: 지금 여러분 뭘 들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 있으면 딱 자,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 윙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딱 몸 안에 딱 들어가야 이제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요, 누구한테 잡아먹히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귀한테 잡아먹혀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악한 세상의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딱 잡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잡아먹히는 거 맞아요. 잡아먹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성아 잘 들어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4: 기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6: 말씀!
8: 믿음! 뭐 좋아요. 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희한해요. 자, 예수님에 잡혀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잡히기 직전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유월절 만찬이라 그래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래, 빵을. 네, 빵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그 다음에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교회 일꾼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붙들고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일꾼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죠. 선생님 될 수도 있고 목사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교회를 바르게 말 안 해주면 교회 일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자,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받아야 할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다 이뤘다 했냐면 십자가를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니까 잡혀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잡아먹히겠죠. 힘들잖아요. 나는 그저 세상이 게임이 좋고 나는 텔레비전이 좋고 나는 스마트폰 게임이 좋은데 일어나라 예찬아 눈 떠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예성아 이쪽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씨 귀찮아 죽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 오는데 교회 가나 아씨, 오늘 소풍 간다 간대 소풍도 못 가고 비 오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은 지금 뭐 하겠어요? 놀겠지, 그죠?
6: 게임하면서,
8: 예, 텔레비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이 일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옥을 그랬죠. 목사님 천국을 좋아하고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럼 왜 빨리 안 죽어요? 이랬잖아요. 빨리 죽어서 천국 빨리 가야지 왜 안 죽고 있어요? 그래 물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호야 내가 네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 이 말 했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아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아직 못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이 교회 일꾼이 뭘 전해야 되느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목적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안 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라 이러면 예수 왜 믿는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난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는 세상 신이 있다. 이 세상 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막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구나. 근데 교회가 되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그것만 믿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지옥 갈 때 하지마. 마귀가 지옥 갈 때 자기 세상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핵심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요. 예수님 어디 있어? 나 예수님 없어.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그건 바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아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른들,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뭐 사는 게 다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다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수술한 거 알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리 아픈 사람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왜 몸이 아픈지 아세요?
4: 하나님을 안 믿어서.
8: 하나님 믿어도 아파요. 왜 아픈지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몸으로 사는 것은 다 늙고 병들고 아플고 그걸 생로병에서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저 자기 몸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삶의 목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서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꽃 보이죠? 이거 오늘 꽃 빼야 되겠어요.
4: 왜요?
8: 자, 시들었잖아요. 그죠? 시들어서 이렇게 막 그냥 떨어졌죠? 막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라주고요. 살아있는데도 꽃이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이쁜 꽃도요. 보세요. 이 이쁜 꽃도 떨어지면 곧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하고 막 이쁘게 포장도 하고 옷도 입고 하는데 결국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나는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구나. 예수님에게 붙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여러분들도 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나이가 안 돼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어린애도 죽어요, 병들면. 그래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영원한 생명,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왔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500살이다. 건강하다. 이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우와, 예수 교회다님은 500살 돼도 건강하게 살구나. 전부 다 예수 믿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잠깐만. 그래서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똑바로 일어나! 이쪽으로 봐! 바로 앉아! 라고 책망도 하는 이유, 혼을 내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면요, 이건 지옥 가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정말 창세로부터 감춰있던 비밀인데 교회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 얻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없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 때문에

0: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말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야,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구나. 우와,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정말 영원한 사랑의 나라구나. 이 세상은 경쟁과 경쟁,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런 교회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선한 일에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70년 동안 세탁소에서 손으로 옷을 빨고 또 말리고 다리는 힘들 일 하다가 86세가 돼서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수입을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오셀라라고 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분은 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15만 불을 가까운 대학에 기부를 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답니다. 이분의 아낌없는 기부에 감명을 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기부에 동참해서 장학금은 이분이 낸 기금의 3배로 불어났대요. 부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임을 잘 알았던 분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세 부자들, 부한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가르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부를 돈이나 또는 다른 형태로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바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믿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면서 너그럽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가진 것을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 가서 빈손이 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충족에 이르는 길이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분처럼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열심을 내십시다. 오늘도 아낌없이 베풀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어떻게 더 큰 만족을, 더 큰 기쁨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감사드리며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바람, strong desire, 혹은 간절한 소원, strong wish를 뜻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삶에 동력이 생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열망이 다 동일한 것일까요? 모든 열망은 다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망 중에는 건강한 열망도 있지만 위험한 열망도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열망은 위험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열망은 아름답고 열매가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두 분 다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혁신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인데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부터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모의 근발을 가진 30대 초반의 CEO였습니다. 이번에 열망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중앙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주로 중퇴를 많이 하니까 본인도 중퇴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항상 검은색 터틀 네크 이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스티브 잡스가 평소에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테드에 나와서 멋있게 강연도 하고 전문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만든 회사가 테라노스라고 하는 의료기술 회사였습니다. 피 한 방울만 보내면 260가지의 병을 진단해 준다고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회사를 세웠어요. 이것이 발표되자 굉장한 반향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인 월그린과 계약을 하게 됐어요. 헨리 키신저나 조 바이든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인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90억 불까지 늘어나는 $9 billion 큰 기업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INC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여러분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The Next Steve Jobs 8 Women Who Could Own the Future 장차 미래를 장악할 8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다음 차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와 같았던 분이 작년 6월달 그녀가 만들었다던 모든 것이 가짜로 판명이 나면서 회사가 문을 닫고 90억 불의 자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여자 스티브 잡스에서 사기꾼으로 전락을 하고 지금은 크리미널 처지로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열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기술을 함부로 오용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허영심이 가득 찬 성공주의가 그분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한 명의 혁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테드에 나와서 강연도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그 발명품을 만들 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8th grade, 8학년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슈브햄 바네지라고 하는 벨지움에서 4살 때 이민 온 남자였습니다. 본인은 시각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2억 8,500만 명이 시각장애자라는 사실을 듣고 그런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90%가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상당 숫자의 아이들이 제3국에, 즉 개발도상국에 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점자 프린터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대를 구입하면은 하려면은 2,000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몇 달치 생활비를 부어야지 겨우 한 대를 살 수 있는 이런 케이스니까 아이들이 그 프린트기를 가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네즈라고 하는 13살 아이가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마음의 열망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인 레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사용해서 이 점자 프린트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레고는 비싸지 않는 것이니까 웬만한 프린트 만드는 가격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운 그 연구소가 브레이고 랩스라고 하는 지금도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 점자 프린트기를 생산해내는 전 세계에 생산해 파는 엄청난 판매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CEO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프린트기를 단 1불에 판매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제3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시각장애자들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망이 있는가 하면 어글리한 열망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열망이 있는가 하면 소모적인 열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열망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도가 이미 시작이 되고 두 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떠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열망을 소유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한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남길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열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다는 곳이 어디일까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오래전부터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원래 원어가 에피포티아라는 이 단어는 갈망한다, 열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Strongly desire, on great desire. NIV 성경은 longing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을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을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로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한 길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만 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아스팔트를 까는 것처럼 땅을 파고 모래를 붓고 자갈을 붓고 위를 단단하게 만든 후에 네모난 돌을 깔아서 그렇게 만든 길이에요. 이와 같이 만든 로만 로드가 로마를 중심으로 8만 5천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지 못할 곳이 없도록 길을 만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의 중심 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세계 각 곳으로 복음이 뻗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허브를 만들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 품었던 열망은 단순한 열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펼쳐나가게 할 것인가? 이 잘 닦여진 로마 노드를 통해서 온 세계 일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뻗어나가게 할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일평생 소원이요 바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 세월 그 숱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때 바울의 나이는 노년이 가까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서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식게 마련이에요. 돈을 향한 열망, 성공을 향한 열망은 금방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주신 진정한 차원의 복음을 향한 열망은 결단코 꺼지지 않습니다. 초기 교부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그네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비숍을 역임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연료로 하는 열정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십자가 사랑을 연료로 해서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망이 돼 건강한 열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열망, 사랑하기 위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를 이루기 위한 열망,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참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 열망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고 이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열망을 갖기는 갈 때 건강한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주의 뜻을 향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중심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했던 세 가지 삶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지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매핑,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무작정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을 헤매게 되고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클리어하게 그려놓고 내 삶의 청사진을 그리고 나아가야지 여러분은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도시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진원지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도시였죠. 세 번째 도시가 스바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스바나가 어디를 말할까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스파니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말로 바꾸게 되면은 히스파니아. 이 히스파니아에서 나온 영어가 히스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미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멕시칸이라고 부르는데 무조건 멕시칸이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한국 분은 맥장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용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그분들이 상해하죠. 히스패닉, 히스파니아 이것이 바로 라틴 말에서 스바나라는 뜻입니다. 스페니시로서는 에스파냐라고 부르고 혹은 이 나라가 이베리아라고 하는 그 페닌슬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페인은 사도바울 당시 때는 유럽의 서쪽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즉 땅의 마지막 끝을 스바나로 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로마를 갔다가 로마 교회가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교회를 통한 선교입니다. 물론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선교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훌륭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땅끝 분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에서 우리 선교의 마지막 지점을 땅끝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All Nations, 모든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예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실 때 막연하게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역의 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선교는 무대보란 선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일정을 쭉 보시면, 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1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터키 지역이죠. 2차 선교 때는 유럽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열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약 2년 반을 머물면서 도라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쪽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까지 갔는지 아직 가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클레멘트 오브 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 마립에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분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서쪽 끝까지 가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그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에서 에베소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이 모든 픽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올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그림 없이 무작정 떠나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바로 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내려가야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착지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별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에 걸어갔더니 본인이 원하는 도착지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밟았던 발자국을 계속 반복해서 밟아가는, 내가 행했던 일을 리피트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 그러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는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보지 아니하고 나의 발자국만 계속 반복해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삶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알고 달려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맵이 필요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인생의 지도죠. 두 번째로 삶의 중심축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중심축.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할 곳이 하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려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보였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로 작정한 결사대 40명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바울이 가이사라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면 잡히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26절 27절을 잠깐 보시면은 maybe 1차적인 이유, 외형상 보여지는 이유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리고 그 내용을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대요. 우리 성경 기록은 아니지만 일반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AD 46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마 그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던 기록은 오늘 본문과 다른 케이스예요. 그때 방문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난 이후에, 즉 이방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더구나 3차에 걸친 선교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모았던 모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와 같이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교회와 예루살렘교회의 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알력이 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줌으로써 이방교회들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당신들을 케어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탄압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헌금 전달하는 것만이 예루살렘 방문의 이유의 전부라면 사실은 꼭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편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연유

0: 는 단순히 헌금 전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마더 철치였어요. 복음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Still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모든 구속사의 마지막 종착역도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부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선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다시 복음의 출발지였던, 복음의 모체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선교 보고를 다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보내줌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떠나는 것, 이것이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바른 순서였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에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사도바울 사역과 선교의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는 복음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의 중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 삶과 사역의 중심축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갖추어도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무너지면, 영성의 중심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잔잔한 호수같이 고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던 광풍이 불기도 하고 시련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온 땅이 요동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온 땅이 소용돌이 칠 때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믿던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I don't think so.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을 붙드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소요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붙잡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의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 임재가 흔들리면 다른 걸 다 가져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사역을 아무리 많이 전개해도 그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마블 코믹이라 그래서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죠. 뭐 스파이더맨이니 아이언맨이니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들. 근데 과거에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그런 영화 없었어요. 닥터 지바고 같은 이런 아주 고상한 영화들. 제가 오래전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영화 같은데요.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만든, 그때 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장군이 어린 소녀 타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타니아가 가장 대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타니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는 불이 나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중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얼버무렸을 때 장군이 다시 되묻습니다. 헤어지게 된 정말 이유가 그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타니아가 차마 입 밖에 내고 싶지 아니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을 실토하게 되죠.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군이 그 어깨를 두들기면서 말을 해주죠.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해주마. 그 자는, 즉 손을 놓았던 코마로버라는 그 자는 내 친아비가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가 진정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이 소용돌이쳐도 너의 손을 놓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불이 나고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아무리 주변이 혼란해도,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더 굳게 자기 자녀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버지지 결코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손을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할 아버지가 계신지요. 세상이 결코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존재했던 친구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의 최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임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망을 이루어 가려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도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축복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열망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고 밝히고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러 간다, 너희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Gospel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었어요. Fullness of the blessing of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가지고 갈 복의 내용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서두에서 방문 목적을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리함이라고 밝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누어져야 될 축복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걸 여러분께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혜택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와 대면했을 때 했던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130세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나그네 길이었음을 밝힌 후에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나이 130세가 되어도 축복할 것을 가진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빼앗겨버렸어요. 모든 건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의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했어요. 세상은 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금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래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사시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잠깐 반짝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지는 모르지만 금방 사그러지는 모닥불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나라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소중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열 처녀 비유로 말씀되었는데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만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항상 신랑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 할 때 얼른 등불을 켜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복음대화방으로 접속해서 신앙 조언자와 함께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처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대화방의 주소는 www.bbncchat.org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성한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아침 오전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예외 없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이어졌던 오전 성경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코스타의 주제 선곡 가운데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행실을 바르게 해야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행실을 바르게 하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하는지에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의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한때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크리스티아니티가 처음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하였을 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독교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그리스 땅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philosophy, 철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기독교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럽의 로마 제국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 크리스티아니티가 무엇이 되었는가? 여러분, 뭘까요? 자, 그는 인스티튜션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은 시스템, 제도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영국 땅으로 옮겨졌을 때 영국에서는 크리스티아니티가 무엇이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컬처, 문화가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문화. 그 기독교가 이제 영국 땅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었는가? 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크리스티아니티는 무엇이 되었는가? 그가 지적하기를 이 땅에서 크리스티아니티는 엔터프라이즈가 되었답니다. 뭡니까? 이게 사업입니다. 예? 기독교 사업, 선교 사업, 교회 사업, 구제 사업. 예, 잘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금 그 원래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제 저녁 리플렉션 타임에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상호 임재함,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호 임재.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변질시켜 나갑니다. 그죠? 돌아가야 합니다. 자, 리처드 하버스는 여기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시작한 그 기독교가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 그 크리스티애니티가 왔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었는가? 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통제가 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통제. 우리 한국은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같은 민족끼리 참 잔혹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휴전 상태로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 참 각박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는 그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현실을 잠시 좀 잊고자 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 역사 속에서 참 보석 같은 귀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크리스티애니티가 한국 땅에서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또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교인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한번 시게 한번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 시게 한번 찬양하고 났더니 아, 그냥 속이 후련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연중에 쓰는 그 언어 이면에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칫 카타르시스 혹은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있을까요? 참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죠? 단기 선교를 같이 가봐도 그렇고요. 뭐 교회에서 김치를 담궈봐도 그렇고요. 뭐 기도, 찬양, 성경 공부,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것들을 우리 교인들은 참 즐겁게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매사에. 근데 목사님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교인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죠? 때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교인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교회가 사람들의 나간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있던 정신도 못 차리게 할 때가 얼마나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지요? 마치 오즈의 마법사 그 커튼 뒤를 보는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그 우리의 그 종교적인 열심 뒤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뇌암에 걸린 환자가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창고라도 붙여놓으면 왠지 그 반창고가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이 마치 그처럼 플라시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통제는 실질적인 치료가 아니고 저 일순간의 고통 완화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아니티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그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잠시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 완화제, 그것의 역할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린 자칫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고 그곳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곳이고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하지만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인 그런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죠? 뜬구름 잡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Down to earth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up in the air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이 두 발을 여러분 이 땅에 든든히 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코스타 선포된 말씀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떠나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갑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난 만큼 중요한 것은 정착입니다.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 정착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떠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실 떠나긴 떠나겠지만 타오래가지고 떠날 그곳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그런 현실 도피주의자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정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내가 옮겨야 하는가? 그런 고민도 귀하지만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더 뿌리 깊이 정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망상주의자들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다 더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까? 어떻게 교회 행사를 내가 몸담고 있는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교회 행사를 세련되게 치룰까? 고민은 많았지만 우리 가운데 왜 일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썬데이 하루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 또는 주중에 우리가 소위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잠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그 시간, 소위 신앙 생활에는 우리가 열심이었지만 자칫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프리웨이를 운전하면서, 또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그 모든 시간, 즉 생활, 신앙에는 우리가 자칫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못지않게 생활, 신앙, 우리의 그 생활 자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일상이 신앙이 되는 그 생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은 능했지만 실천 신학이 빈약한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믿음대로 움직여주는 행동의 도구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추상적인 철학적인 어떤 말씀에 만져지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런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답니다. 행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에서 목수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도 사실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참 엄살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목회가 어렵다고. 근데 노트북 컴퓨터 펼쳐놓고 이런저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 거 물론 어렵죠. 하지만 설교 준비하는 건 못지않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은 좀 줄이고 행동을 늘려가야 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법정 스님 또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는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애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몇 우리 교계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 돌아가셨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담임했던 해당 교회만의 관심에 그칠 뿐입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은 결과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씀 묵상, 신앙 고백 중요한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렇게 조직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질문은 마치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냐? 그 숟가락을 들고 있는 이 손이 손으로 먹을 밥을 먹는 것이냐?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죠? 행위, 실천, 행실, 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나그네, 또 임시 거류민, 여행자, 순례자, 소저너,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언어이죠. 그죠? 정체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현실 도피하는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야, 한참 세상에 태어났더니 별 희한한 세상이 다 있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든든히 이 땅에 두 발 딛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그리고 머리가 가시관에 쓰여지고 손과 발이 못 박힙니다. 평생 나무를 다루는 목수였던 그분이 못에 박히는 사건. 근데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힐까요? 여러분, 그만큼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두려웠는가? 왜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움직이는 발, 그게 마귀에게는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만 좀 손 좀 놀려, 그만 좀 돌아다녀,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꽃 피우니까, 내가 가는 두 발로 디디는 그 땅마다 평화와 생명이 꽃 피우니 제발 그만 좀 돌아다녀. 예수님의 손과 두 발이 못 박힙니다. 그렇죠? 그만큼 행동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동할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배타심을 넘어서 우리가 환대, hospitality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로서 짐을 가볍게 하고 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화해 제사장들이 되어서 경계를 가로짓는 사람들로 살자. 이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배타심을 넘어 환대의 사람으로 사는 나그네가 되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떠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이 짐승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예?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먹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예? 베드로에게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BBN 방송의 본질적인 사역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저희 BBN 방송은 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구원 문제로 고민하거나 질문하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챗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의 한 간증입니다. 10년 전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때입니다. 그 당시 그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돌출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3일 만에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5일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주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문제는 자기 자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그분이 바라는 대로 해결되고 그분 자신은 달라지기를 원치 않는 모순 속에 갇혀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터진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분이 회개하였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모습을 영화 필름처럼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일로부터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버리기 싫었던 일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진 자신의 추함과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고통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참담해서 실로 가슴이 쪼개지는 아픔을 쌓고 잡아가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탈출구를 찾으려고 시작했던 기도인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처절히 발견하는 것으로 이 기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리불충하고 연약한 자이며 사소한 것에도 주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주장하며 사는가 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자신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인정하는 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도 역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과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여러 나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150년 내지는 200년 후에 나타날 인물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이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예언에 대해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두려움 뭡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자기들을 압제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 이 두려움의 원어를 보니까 야훼라고 하는데 겁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징벌과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겁나는 일은 분명히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징벌과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붙드실 것이다. 즉 그들을 마침내 깨우시고 구원해내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 우리 인생에서 겁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일, 예측 못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오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하루하루가 겁나는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다큐 마이웰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주로 중견 연예인들, 사회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인생을 다루는 그런 프로입니다. 최근 동구밭 과수원길을 부른 서수남과 하청일의 키가 큰 서수남 씨의 다큐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 아버지가 두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분을 키우시는데 얼마나 어머니 혼자 여자로서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시는지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시절 돈을 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 소질이 있어서 미 8군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청일 씨와 콤비를 이루어 활동을 하는데 국민 듀엣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시련이 그의 인생 후반전에 시작이 됩니다. 아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아내가 갑자기 10억 100만 불 가량의 빚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려운 시련을 나이 드신 연세 많은 어머니와 자신이 어린 딸 셋을 키우면서 어렵게 어렵게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음의 기둥 같았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딸이 장성하여 결혼시켜 사이 함께 미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사위와 싸우고 별가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긴 엄청난 빚을 갖고 사는 어려움, 마음의 기둥 같았던 어머니마저 여인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이 함께 묻혀있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첫 번째 말씀이 거기에서 방영이 되고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고독한 어린 시절, 하지만 가수로서 잘 나가던 시절, 그의 인생 후반전에 계속 찾아오는 시련들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그를 붙들어준, 그래서 어머니의 묘비에 새겨놓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 위로받지 못했던 그가 어머니와 딸의 묘지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은 흘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그 모습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 누구에게나 혹독한 겨울은 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고 붙드시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이고 주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놀라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고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통받고 우리처럼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두 번째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다, 샤하라는 말은 응시하다,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다, 조사하다, 생각하다, 놀라서 둘러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당황하다, 떠난다, 흐려지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정리해보면 놀라서 도움을 청하려고 쭉 둘러보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 그래서 당황하여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놀라다라는 뜻으로 대략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배경에서 더 생생하게 놀란다는 뜻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의 그 당시에 초강대국 중에서도 최고의 왕인 고레스가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열국들을 굴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하는 거죠. 비록 선지자 이사야가 이와 같이 150년 내지는 200년 후에 나타날 일들과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부터 이음은요,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초강대국들의 이름만 불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강대국들 5대 제국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말만 해도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이전에 한 예만 듣겠습니다. 아수는 그들이 달리는 말을 타고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사람이 모래에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모래에 사람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만 나올 정도로 무참하게 짓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랬으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강대군의 위엄, 세계 초인류 강대국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놀랄만하죠. 우리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힘, 우리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힘과 능력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놀랍습니다. 그 잔인함과 난폭함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천안에 가보면 독립기념관에 가보면은 그것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말바꿈 소리, 그 이어지는 초인류 강국들의 무참히 짓밟아가는 말바꿈의 소리, 일본의 잔인함 정말 어마무시하고 놀랍습니다. 비록 당신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시리아 하나만으로 그들은 무섭고 놀랍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잔인함은 우리가 듣기만 하였지만 그 무섭고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움은 그 자던 아이들도 그들을 이야기하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 무서움과 놀라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란 가슴 누가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만이 우리의 놀란 가슴을 잠재워주시고 쓸어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세상이 세상의 군함들이 성난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놀람에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놀란 가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중문화의 가정 안에서 유학생으로서 수없이 가슴을 쓸어내린 놀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것이 그렇지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과 문화에 다 적응했는가 하면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말과 문화와 그리고 환경. 이것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서도 가족에서도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함께 살아도 이방인 같은 삶, 말은 통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삶. 이민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물설고 낯설은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이영만리 타국에서 사는 삶. 나와 비슷한 말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상대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데 전혀 다른 말과 문화로 사는 그들 안에 살아가는 삶, 그 답답함을 어찌 말로다 표현할 수 없겠습니까? 유학생활도 마찬가지. 내 나라 말로 공부해도 어려운데 이 나라 사람들도 자기 말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대학 공부와 학위 공부를 하는 삶,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나라 분들과 사는 삶, 이민자로 사는 삶, 유학생으로 사는 삶, 이 모든 삶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문마저 닫아버리고 사는 삶, 그 누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산 넘어 한숨 돌리는데 또 다시 몰려오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다가오는 놀라움들이지만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그 놀라움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빠도 엄마도 가족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놀란 가슴을 매일매일 쓸어내주고 계시는 거죠. I know, I understand. I know, I understand.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굳세게 해준다니까요. 정말 두렵고 놀랍고 한 치앞도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굳세게 준다니까요. 이 굳세다 말은 아마츠, 방심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신다는 말이고 우리의 생각을 확립해 주신다는 말이고 요새처럼 단단히 둘러진쳐주시고 단단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높은 성을 쌓아가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 굳세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운 마음, 놀란 가슴을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붙들어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세워주시고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요새와 같이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아프라는 뜻인데 더욱 심지어는 그냥 우리를 굳세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더욱 열심히 심지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신다. 이 아자르는 둘러싼다, 방어한다, 돕다, 구원한다, 원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러싸서 방어해 주시며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면 원조까지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프랑스화가 에밀 리노프의 그림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1918년에 발표한 그림으로 세계의 명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가 한 척 떠 있지요. 딱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 배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고 맞은편에서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손등에 자기 손을 얹은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어가지만 결국은 큰 손, 하나님의 손이 노를 젓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지금 손을 얹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0절의 마지막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예요. 또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제데크는 정의와 정직과 의로움으로, 오른손이라는 것은 야민, 강하고 좀 더 재주 있게,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스킬풀하게, 그리고 붙든다 이 말은 타마크, 떠받치고 업고 단단히 지키고 돕고 바싹 따르고 쳐들고 유지하고 보유하고 일어나도록 해준다고. 더불어 하나님의 정직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쥐어잡고 지지하여 얻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지요.

0: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즐겁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술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놀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도와주십니다. 더불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많고 놀람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세히 보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영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살게 하며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뭔가 기대가 크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뻔히 아는 선물이고 자주 받은 선물인 것처럼 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건 안 풀어봤다 압니다. 맨날 그 주는 선물 뭐 또 준다 합니까?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4번째 강해 믿음과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2: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된 길로 가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내 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럼 네가 왕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나서 예수님의 답을 뭐 기다리거나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묻고 바로 유대인에게 갑니다. 유대인에 가가지고 네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긴 했는데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 관심은 하루 빨리 얼른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가가지고 난 그에게 죄를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송사를 취소하기를 그렇게 이제 바랬겠죠. 그렇게 본 빌라도가 진리가 뭔가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고, 뭐 진리 그게 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느냐, 어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빌라도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 예수님을 찾는 거, 이러한 것들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수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진리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면서 진리의 가치, 분명히 진리 얘기할 때는 진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진리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하는 거죠.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막 진리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빌라도처럼 진리를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요. 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신 거란 얘기입니다. 진리의 그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되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진리를 인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요 예수에게 붙들리신 자로서 예수 편에 있는 자라야 하는 사람으로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진리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리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자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우리가 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유는요 뭐가 하면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이걸 여러분 생각 이전에 진리가 왜 내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거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받았다. 요즘 재벌이 뭐 청구회 때문에 된통 뭐 당하던데 만약에 재벌이 여러분께 선물을 보냈다고 하십시다.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재벌이 보냈어요. 재벌이 어떤 선물일까? 그런 기대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 목사가 선물을 보냈다고 해도 목사 돈 많을 건데 뭔 선물이지? 뭐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재벌이 선물을 보냈다면 그게 어떤 선물이지? 재벌이 주는 건데 말이죠. 적어도 시시한 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선물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어야 그게 옳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뭔가 기대가 크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뻔히 아는 선물이고 자주 받은 선물인 것처럼 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건 안 풀어봤다 압니다. 맨날 그 주는 선물 뭐 또 준다 합니까? 뭐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대신 내가 원한 다른 선물을 자꾸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거 말고 이걸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상태로 진리를 얘기해봐야 그것은 결국 표면적인 것이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는 건 아니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파헤쳐 놓고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제대로 좀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니까. 본문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란 얘기죠. 당연히 감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죠, 세상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당연히 감사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게 당연히 신자로서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얘기처럼 내가 진리를 믿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감사함 있는 것.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진리를 내가 지킨단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 그러면은 막 불교와 싸우고 막 그런 뭐 이단과 싸우고 뭐 그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지를 마세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히 감사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리됨을 지킨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마땅히. 그 진리의 가치로 인해서. 그게 선물로 허락하신 진리를 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탄이 여러분을 흔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봐라, 그리고 너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서 나를 보면은 마음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동창을 보고, 나보다 잘 산 동창을 보고, 나를 보면은 흔들리죠. 내 형편도 불만이고, 내 남편도 불만이고, 다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있으면은, 몽땅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목사 입장에서는요, 내가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예배는 잘 지었네, 막. 그리고 자기를 보게 되면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 산 것 같은, 뭔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초라함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 그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 자체가 이미 기쁨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마땅히 감사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활동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보고 나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의 가치가 세상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받게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 선물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받은 게 있어요. 자녀라면, 신자라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본문에서 성령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받고 누린 것 아닙니까? 거룩한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이것도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저나 여러분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녀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베푸셨다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1: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베푼 은혜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선물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는 세상 것보다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그 귀함, 그 가치, 이걸 안다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고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는 모든 일, 모든 형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형편에서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믿게 하신 그 진리의 가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죠. 그래, 우리를 범사의 길, 이런 형편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저런 형편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선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 도구로 나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저런 일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은요, 내 수중에 있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마땅히 감사. 하나님이 준 선물로 인한 감사. 난 이게 정말 나에게 고마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에게는 그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가? 좀 그런 고민도 해 보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훌륭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에요.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진리와 상관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널렸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머리 숙이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나를 판단치 않고 초라 생각지 않고 내게 있는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난 이거면 됐습니다. 그 자랑.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고 난 그걸로 살겠다. 그 자체예요. 그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라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어야 되죠. 그럼 받았으면은 좀 받은 티를 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받았으면은 받은 티를 내야 되죠. 받았는데도 안 받은 척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남들 받지 못한 선물을

있어야 되지. 얘기한 대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난 이런 좋은 것이 있어. 뭔가 좀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잘한 게 있어도 좀 티를 내가지고 알아봐줬으면 이런 마음도 있고, 남보다 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도 막 티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산다고 하는데, 좀 티를 내고 살자 그 말입니다, 제발. 자, 그럼 어떻게 티를 낼까요? 얘기한 대로 안 내봤으니까 모르겠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그 티를 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티를 내고 살았던 삶이란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로서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 바울은 자기가 진리로 인해서 난 부유하다, 그걸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부유한 티를 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볼 때에는 근심해야 될 형편인데 근심이 아니고 항상 기뻐했다. 그게 티를 낸 거예요. 항상 기뻐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그게 분명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넉넉한 그 자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주어진 능력의 티를 내고 살았던 겁니다. 어떤 티가 났겠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그 모든 처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를 드러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게 진짜 부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그 믿음 있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 자기가 아니고 진리고 그리스도였어요. 성경 보면 바울에게서 그런 티가 물씬 납니다. 야,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의 티를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의 가치를 가리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진리의 가치를 가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진리를 믿는다, 그 믿음의 가치, 내가 진리를 믿게 된 진리의 가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난 아는데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 전부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진리가 정말 소중하다,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가치를 가린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까요?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타당치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손을 대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음이 좋은, 내 믿음이 좋다는 그런 티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엄청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이걸 티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 8절 보면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요. 난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일 뿐이야. 그 뜻이거든요. 난 진리 앞에 무능한 자야. 그게 진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 진리를 위한다 이런 말들이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믿은 구원 받은 건데 진리가 나의 능력이고 구원의 힘인데 그 앞에서 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 나오는 거죠. 그건 진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죠. 정말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은 바울처럼 진리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진리를 알고 온 티를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진리를 아는 티를 낸다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를 팍팍 내고 살아갑시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위하는 자로 좀 그 티를 좀 내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진리 앞에서 나는 이리 몰라, 어떻게 티를 내려고 합니까? 성질 내려고 한다, 자꾸.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살아서 내게 역사했고, 내 능력이 되어서 날 구원을 이끌어갔다. 그게 진리를 위한 거라겠잖아요. 그렇게 티를 내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런 티는요, 팍팍 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되죠. 그게 진리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세계와 반대되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죠.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 내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티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신자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또 얘기합시다. 성령 받은 티를 낸다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티를 낸다는 말 많이 나오죠? 성령 받은 티를 낸다.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위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티를 방언하고 막 뭐 병 고치고 뭐 쫓아내고 뭐 이런 걸로 티를 내려고 하죠. 근데 그 성경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성령 받은 자의 티내는 것은요 요한복음 있는 대로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또 티를 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 티를 내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박부해가지고 또 겸허해가지고 나 성령만 티를 내려고 하는 죄인이냐 말로 하지 말고요.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아 내가 오전 얘기한 대로 이방인 존재 지나지를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티를 낸 가운데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릴 때 그러면서 아 진리가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고 생명이구나 하나님 엄청난 선물이구나 알게 될 때 그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내 힘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신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단지 영원히 저주받을 하나님의 원수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티를 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능한 자 그리고 주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고 나를 살렸습니다. 난 은으로 삽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자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보시면 돼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진리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사랑에 종속된 자로 살아간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제 믿습니다. 그런 뭐 답이 쉽게 나올 것이고 또 사랑을 믿느냐 이 말이 뭐 뻔한 질문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뭘까? 좀 그런 의문도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지 마시고 믿는 게 뭘까? 내가 진리를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뭘까? 내가 사랑을 받다는 것이 뭘까? 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생각해가면서 그걸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죠. 흔히들 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뭐 잘되게 복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건 아니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믿는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아실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 말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있는 내가 나로 인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의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을 개별적인 것을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만 존재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뭐 다들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피가 의미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피는 사랑입니다. 그 피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세워진 교회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하늘에 속한 모임이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하늘에 속한 모임.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 시각이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좋고 네 신 나쁘고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진리 믿게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뭐 믿음이 좋겠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하게 하신 것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을 줘가지고 질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죠. 그 증가하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나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로 만나지는 이것을 너 믿음 없잖아 이렇게 타박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 모이자는 것이에요. 그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랑 전향 교회니까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얘기 서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얼른 쉽게 실천을 못할 겁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안 나와지죠. 우린 수시로 누군가에 불만이 일어나고 있고 미움 생겨 분노도 있고 막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에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사랑에 종속되어 가면서 희미하게 남아 사랑을 전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희미하게 남아.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고방식이요. 너무 성경이 말하는 걸 바르게 이해를 못해 우리 사고방 자체가. 성경 보면서 우리는 늘 내 기존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성경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다 말하면은 난 진리를 믿어. 그걸로 끝나버리죠. 난 예수를 믿어. 늘 그런 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것이 무언가를 건너뛰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인정, 자기 착각, 자기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믿음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그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 제가 늘 감사드리는 게 그거예요. 참 복잡하게 들리는 설교를 짜증나게 들리는 설교를 은석교회에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제가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건 저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니까. 복잡한 설교를 여러분이 앉아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참 밥 사주고 싶을 정도로 감사할 일입니다. 사달라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설교하는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모셔놓고 설교하는 분들 참 저는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의 수준 맞춰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오면은 복잡하고 뭐 쉽게 받기 힘든 그런 설교를 매주 듣겠다고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건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랑에 의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사랑에 의해서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하심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힘들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 복됨,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땅의 힘에 기죽지 않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사는 것이고 진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망정 꽝이죠. 진리를 아는 게 부유한 것이다. 그러한 신자의 부유함 알게 되면 재산이 얼마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우리로, 진리를 믿는 모임으로, 주의 몸됨으로 함께 있을 때에 서로에게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있는 관계에서 때로는 물질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맛보고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서 서로 대하게 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체험의 현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나 진리 믿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티가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티를 팍팍 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전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대, 연출 윤재희. 193번째 시간.

0: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1: 저, 이게 말입니다.
0: 대체 이게 뭔데 그러는가? 이리 줘보게.
1: 아주 크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평안도에 있는 교회들이 낸 헌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0: 교회들에서 낸 헌금에 관한 보고서?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게 뭐가 어째서 그러는가?
1: 저,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놀랄 일이 있습니다.
0: 놀랄 일이? 그럼 어디 한번 보지.
2: 거기엔 미국 북장로 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들어있었다. 거기엔 바로 그간 평양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헌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0: 아니, 이게 뭔가? 저 센진들이 그간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1: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북장로 교회에서 만든 보고서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는 것인가?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면 그간 피죽으로 연명을 해온 저 센진들이 어디서 무슨 돈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1: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놈들의 사정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0: 당장에 그것을 알아봐라.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알겠나?
1: 예, 알겠습니다.

0: 당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한 평균 액수가 약 75센트였는데 그건 미국이 보내온 1인당 1달러의 선교비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건 비단 평양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헌금을 한 이유는 바로 자립이었습니다. 자립의 시작은 바로 재정에서부터임을 잘 알고 있었죠.
1: 에서 이것 보시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그간 헌금을 해왔다는 거이 믿기지가 않구만 기래요. 아니 미국에서 보낸 선교비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을 하다니. 하하.
2: 이거이 다 믿음의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뿐 아니라 몸으로 믿음으로 보여왔대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 아,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내래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나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 믿음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3: 아, 뭐가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1: 아, 나오셨습니까? 이거 좀 보시라요. 그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액수입니다.
3: 어, 그거 때문이었구만 기래요.
2: 보셨습니까, 장로님?
3: 봐디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많이들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디요. 이 일로 선교사 목사님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1: 와요. 헌금을 많이 내서 모의가 잘못됐다 이겁니까?
2: 그거야 아니라 아 이렇게까지 우리 조선교회가 힘써 일어서니까니 그러는 거디요.
3: 그분들도 지금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할 겁니다.

0: 이건 기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헌금이 나오는 경우는 그간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본국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곧 있으면 장로교 최초의 현지인 목사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곳 조선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겠죠.
0: 하여간 정말 한국 사람들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저들에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미국에서도 저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2: 이게 다 성령님께서 지난 1월에 은혜를 내려주신 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1: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뀌는 것입니까?
0: 아, 그렇게 되겠군요. 계획한 것보다 일찍 재정의 자립이 일어났으니 우리 선교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2: 아마도 그러겠죠. 이제 이들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까지 조선인들이 부자인 줄은 몰랐는데, 놈들에게 조세를 더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 부자?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그렇게나 많은 돈을 교회에 기부를 한 것이면 부자가 아닙니까?
1: 그건 헌금이 아닌가?
0: 헌금이나 기부나 뭐 같은 것 아닙니까? 이참에 놈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았으니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1: 돈줄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찾아야 한다.
0: 돈줄이요?
2: 일본 통감부는 소위 돈줄을 찾아 나서는데,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2%의 크리스천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98%의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색함으로 각지 선교 현장에서는 자원이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선교 지원금들을 세상 다른 것들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지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삶이 부르는 예수 이름, 비로소 능력 있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아니면 지금이 그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신다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그 카드를 전해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귀한 복음 전파의 기회와 또 사명을 어찌 놓치겠습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 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서 31장에서 33장 말씀입니다.
5: 제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전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쇠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계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덥게 입혀서 그런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줬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리하는 마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3: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유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6: 제32장.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3: 제33장. 그런즉 욥이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통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5: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이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욥기서 31장에서 3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젊음을 갈망합니다. 젊어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젊어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인간의 상식인데요. 그러나 육체가 젊어지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늙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육체는 젊은데 마음이 늙은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노인입니까? 바로 열정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달팽이처럼 자기 성 안에서 안주하려 하거나 소신 없이 바깥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젊었다 할지라도 노인입니다. 진리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피가 끓으면 누구나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젊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늙은입니까? 아니면 젊은입니까?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 8절 9절 함께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웃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을 쳐다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 저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나 저 사람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창가에 앉아서 저기 봐 소경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문으로 와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그는 소경처럼 보이긴 하지만 소경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사람에게 확인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웃사람은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소경으로 있다가 볼 수 있게 변화되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겠죠. 즉, 이 소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어찌 보면은 옳지 못한 그러한 표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소경은 변화된 사람이었고 그 소경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9장 10절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는 이 사람의 증거를 좋아합니다. 그는 오직 그가 아는 것만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그가 증거했을 때 그럴 때마다 지각이 성장했고 영적 알미 깨어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침을 취하여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이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아는 모든 것은 그의 눈에 진흙이 발라졌다고 하는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증거는 잘 다듬거나 꾸며지지 않고 다만 그저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구원은 실제로 단순한 문제이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전혀 보지 않았다 해도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떠했는가 한번 13절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또 아주 중요한 그 증거를 하게 되는데 아주 그 증거는 또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경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노래하며 걷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코 그들은 헬라 철학자들 그 이상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논쟁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단 논법을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들은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전제들이 사실이었다면 결론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도 잘못되는 것이죠. 이 논리, 논법, 이 논단에 있어서의 모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전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전제는 뭡니까?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런 논리가 되어진다고요. 그들의 이 같은 잘못의 대전제는 사람들을 참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두 전제가 사실이었다면 그들의 결론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소전제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한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해석에 매여 옥신각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논쟁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그는 우리 방법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는 중에 그들은 죄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죄인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분 때문에 그가 볼 수 있으므로 그분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다.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오셨기 때문에 소경인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소경은 더욱더 믿음의 진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믿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옳은 일조차도 부인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경의 증거를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19절로 22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그럼 22절까지 볼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미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묵인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일들 중에 하나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매달릴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 부모들은 올가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이었고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논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음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9장 23절 말씀 보죠.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 부모들은 표적이 행해졌음을 알아.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표적이 행해졌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알았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하면 완전히 추앙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 예수께서 신임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소경을 고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절로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을 재판석으로 두 번째 부르게 되었던 거죠. 사실 소경은 아마 피로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의 증거가 됩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전에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영적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분이 내 구주이신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오랫동안의 증거로 조금 피로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간증이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군말을 넣거나 각색하거나 꾸미기를 하곤 하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간증 가운데 영웅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깡패의 두목이었던 거라든가 깽 지도자들과 교제했다든가 또 유명한 모든 사람들을 알고 지냈다거나 지독한 술꾼이었고 뭐 노름꾼이었고 뭐 이렇게 망나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그런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들의 친구를 부릅니다. 자네 아무시 간증 들어보았나? 그들은 아무개씨에 대해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을 말하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언급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어느 간증에서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거죠.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만 간절하게 또 증거하면 되는 거죠.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것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행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조그마한 결점이라도 잡으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절 8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참 단호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는 말을 하죠.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조금 좀 비꼬는 거죠. 그는 또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장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었고 사실 귀머거리였습니다. 이어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욕을 퍼붓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 상대를 조롱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비꼬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 분만이 행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자 그 고침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을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경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보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들은 논쟁에 부응하거나 만족할 만한 설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혼동되었습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소경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추방으로 그는 성전에서 추방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것은 또한 그를 그들 일에도 추방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를 추방당한 사람, 즉 문둥병자처럼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종교와 사회의 분야에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 예수구를 비호노했으며 논쟁에서 승리자가 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따라 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에게 그의 신앙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중대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그가 겪어온 경험은 그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하였고 그의 생각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 매우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신실합니다. 그는 믿기 위해서 인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열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은 믿음의 예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가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단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소경이었죠. 우리는 버려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상태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질문이 뭐예요?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응답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이죠. 39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주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들은 육체적인 눈과 육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것이죠. 만일 인간이 자기가 소경임을 인정하고 소경으로서 예수께로 간다면,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시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신 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존전에 나아가서 여전히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그분이 내 구세주인지 보지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소경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열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들은 소경이었던 것이죠. 이 교도들은 잊어버린 잊어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을 1년의 단계별로 놓으시는데 오늘날 이교주의의 저쪽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교회 좌석에 앉아 하나님 말씀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빛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의 소경됨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경이며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의 존전에 있어 왔지만 그분을 혹여 거절했다면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2: 넘어질까 조심하라.
1: 오늘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영적으로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포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죠. 영적으로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27절 말씀,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말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주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이유를 여기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 잘한 이야기 뭐 등등 이런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실패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1절부터 이 5절까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 그들 상당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말을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지나간 한 역사인데 이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침례받은 것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만나 먹은 것은 이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신 것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낸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야기, 만나 먹은 이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신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주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런 죄는 오늘날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였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다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서도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죄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천명 가량이 죽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죄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 지내면 참 이제 그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절을 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계십니다. 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또 성묘하러 가서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무덤 앞에서 절을 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여러분들의 죽은 조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은 원래는 이게 복수형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기 귀신을 demons, demon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demon이라는 말은 악령, 악마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그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만 좋아할 뿐입니다. 마귀 사탄만 좋아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공부할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 앞에서 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제사상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제사에 참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야 미풍양속 아니냐. 그 미풍양,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탄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걸림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제사예요. 제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믿고는 싶은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요. 제사 이제 안 지난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말로는 이게 뭐 미풍양속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일 뿐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을 썼는데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공자가 여러분 그분도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 말에 뭐 그렇게 목을 메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가르침일 뿐이고 근데 사실은 그분도 몰라서 그런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여러분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제사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피하세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상 숭배를 피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주의 잔, 주의 식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제사상에 참여한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야말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단 내리시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또 우리 여기 식구들도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음행의 죄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음행을 했는고 하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25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그 음행을 한 그것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돌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2만 4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더라?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천 명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모순이 아니냐.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필사자의 실수 아니면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프린트로 촉촉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글자 딱 들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틀린 글자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 고린도전서에서는 2만 3천 명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시면 하루에 죽은 수가 2만 3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루에. 그런데 민수기에는 하루에라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좀 차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2만 3천이든 2만 4천 명 이거는 정확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수죠. 어림잡은 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음행을 대단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오죠. 십계명에 몇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십계명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는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이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과거에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음행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지나갈 때마다 그 신전을 보고 또 친구들이 오늘도 여사들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죠. 곳곳에 늘려 있는 것이 술집이고 퇴폐 영업하는 안마 시술소 뭐 마사지 샵 이런 거고 또 최근에는 뭐 키스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키스방. 돈 내고 들어가면 거기서 키스하는 거예요. 뭐 그 이후 뭐 키스만 하는지 또 뭐가 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음행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하지 말고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주를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번에는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시험하는 죄. 주를 시험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핫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길도 나쁘지요. 먹을 것도 별로 없지요. 그리고 맨날 만나면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참 지겹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원망한 사람들 다 물어 죽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10절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9절에서는 주님을 시험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원망하는 죄는 사실상 같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 5절 그 말씀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원망하는 죄 이거는 사실상 같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는 우리도 잘 짓는 죄죠. 우리도 잘 짓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이 조금만 잘 안 풀려도 원망하고 뭐 조금만 힘들어도 또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직접 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0: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까닭 잘못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하는 이 말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데 원망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늘 감사하면 불평, 원망할 시간이 없죠. 틈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벌려도 감사하는 거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좋은 일 생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일 끝에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감사만 하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해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아파도 감사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가 피해야 할 죄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우상 숭배하는 죄. 두 번째는 음행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 여러분은 이 세 죄 중에서 세 가지 죄 중에서 어떤 죄에 제일 취약하십니까? 사람마다 잘 빠지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잘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는 사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어요. 여기 시험은 시련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유혹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헬라에서는 시련, 유혹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없고 또 감당하지 못할 유혹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 또 음행의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유혹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 앞에서도 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성적인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불평 원망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내가 그럴 의향이 있느냐, 내가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런 각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0: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서 귀찮고 또 하찮다고 여기신 적은 없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크고 위대한 일이며 무엇이 작고 하찮은 일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그 일이 큰 일이며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선한 일을 사람들이 하찮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크고 위대한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생명과 섞지 않을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말하는데 딱 들어보세요. 저게 썩을 것인지 생명도 아닌 것을 생명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가짜 바꿔치기 하는 그게 복음 전환자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섞지 않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나라, 그 의, 그 선물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을 준다고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된다고요?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어도 천국에는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한 것은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 맞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시아 예수님 다스리는 왕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에 나 상당히 높은 사람 되겠죠. 이 질문으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꼭 베드로가 질문한 이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걸 복의 기준으로. 이제 욕기 결론에 다가가는데요. 어제 우리 장로님 질문하셨는데 욕기의 결론은 다 사람들의 고진감내로 얘기합니다. 두 배로 복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욕기 설교할 때 그 말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욕 평소에 부자였어요? 부자 아니었어요? 고난받기 전에 부자였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 베풀며 살았어요. 부자예요. 그 다음에 자식은 배로 안 받았잖아요. 자식은 10명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쁜 자식들 10명 죽고 새로운 자식 10명 받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 마누라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마누라도 안 바뀌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삶을 자꾸만 고진감내식으로 하늘 위에서 고난받으면 나중에 복받는다. 엉터리예요. 그게 배나 받았다는 개념. 신약에서는 배나 받았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됐다는 게 배나 받은 거예요. 너희가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남편 버리면 뭐 남편 100명 받는 거예요? 자식 하나 버리면 100명, 그 집 한 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더니 집 100채 받는 거예요? 배나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새로운 가족이 됐다 이 개념이에요. 새로운 가족. 누가 내 어미면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부모면 내 어미면 내 가족 아버지를 얘기 안 해요. 왜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물질 복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고진감내를 얘기한다면 전부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사고방식,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 성경을 봐도 누구 좋으라고요? 내 좋으라고. 교회를 나와도요? 내 좋으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누가 크냐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 베드로의 그 의식 구조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누가 복을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눈에 가려졌던 그 구약의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문자대로 보고 그 문자대로 보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늘 의심이 들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실족할 뻔했어요. 예, 성령이 마여 예수님을 전가 세례요한조차도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실족해 넘어져야 해요. 실족해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세례요이나 다 유대인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 죄인, 창기,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 세우죠. 다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러니까 또 상차등을 얘기해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을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지 아니라 이러니까 아마 또 참을 한 그릇 대접한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이 전하는 뭘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오늘도 신방 두고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영접했을 때에 그 저만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뭐요?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 누구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신방 한 번도 안 한 가정 많아요. 몇 년 됐는데 신방 안 한 가정 많아요. 복음이 싫다 이거죠? 꼭 한 번씩이라도 제가 신방하기를 원해요. 한 번은 가요. 그래서 제가 저 따로 구역 따로 안 하려고 구역 예배할 때 구역장들이 좀 조율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신방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가정 두 가정에 한꺼번에 가야 돼요. 미랑에서는 이미 두 주 전에 예약이 돼 있었고 진해에서는 사실은 늦게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 말자 진해 가서 얼굴을 한번 보고 그러고 이제 미랑 이제 두 곳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고를 때는 구역 이제 근찰들이 새로운 가정 모세님 한 번도 신방 안 한 새로운 가정 같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좀 조족을 해서 요 시간 그렇게 갈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들이 가는 모습은요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모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맞고 쫓겨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모습으로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모습 뭐였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 미말의 둔 자처럼 누가 그 바울을 영접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영접했고 눈에도 빼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진짜 높으신 분이 오면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오면요 배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올 때에는요 정말로 사람들의 배척받고 매맞고 얻어터진 그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요, 정말 배가 고팠을 때 어린아이 뭐 먹을 거 주면 선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안에 독이 들어서 가는데 의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는. 그냥 마셔요. 지난주 오후 맞죠? 야외 나갔을 때에 어린애들이 훌라후프 돌리게 됐잖아요? 훌라후프를 잘 돌리면 제기차기를 하니까 훌라후프를 한 7개, 8개 딱 돌릴 때쯤 어떻게 합니까? 탁 내리시죠. 요거 어린애 아닙니다,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아이는요, 돌리면서 어디로 가요? 가더라고. 어디로 가요? 나무 기둥에 부딪히고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요거 어린아이 아닙니다, 요거. 근데 어떤 애 하나는요,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될게요. 막 돌리는 거예요. 10번 숨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있다가 제가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 설교 듣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 애 어린아이거든요. 제가 압니다. 걔 성질나서 하고 막 돌린 거예요. 그날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배척받는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네가 같이 나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 보험전하다가 감에 갇혔으니까 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데 감옥에 갇혔어? 에이 부끄러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형편이 안 좋았었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됐으면 야 예수 믿고 내가 잘 됐다고 전하기 좋을 텐데 예수 믿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네 예수 믿고 이혼했대. 그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실패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인데 어떻게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게 전도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미 우리는 세상 원리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은 예수를 전하겠어요? 십자에서 저주받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군이 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요 예수 믿고 홀라당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좋아요. 당신 미쳤어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전도나라는 것은 10대 기도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한 6천년밖에 안 돼요. 이 6천년이라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비추면 밤에 한 경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에 들어가요. 요놈 불에 들어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데요? 십자에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데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8절 다시 보시죠. 디모데전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요? 복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환영하고 높여줘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뭘 받아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복음하게 뭘 받아요? 고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두려워요? 두려우면 떠나더라고요. 이게 무서우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회개했고 좀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제 주님의 뜻을 좀 알았으니까 내 형편이 좀 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피지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떠난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하게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왜요? 우리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거든요. 항상 악해요. 단 한 번이라도 선한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언제 한번 내 좋은 대로 안 사는 적이 있나요? 언제 한번 내 좋은 대로 안 사는 적이 있나요? 모세님 저는 희생했는데요. 어떤 희생했는데요? 지 좋으려고 희생했더라고요. 남편에게 잘해주면 남편이 돈 잘 벌으니까 그렇게 잘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했어요? 나에 위해서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신 분도 없구나 지금. 예수님을 섬겼대요. 왜 섬겼는데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대로,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여버립니다. 죄와 삶의 것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뭘 전해야 됩니까?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복음 말하는데 딱 들어보세요. 저게 썩을 것인지. 생명도 아닌 것을 생명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가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이야기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나라, 그 의, 그 선물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을 준다고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된다고요?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못 들어간 주제에, 천국도 못 들어간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들에 의하여 배척을 받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과, 물론 이 천국은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죄인과 이방인들과 세리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만약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하게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율법을 다 지키면 겨우 들려주는, 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떨도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믿음을 어렵다 받으니까 안 된다. 그것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내려지죠. 우리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 이건 다음에 본문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간단하게 31절, 32절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들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비유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얘 해놓고는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아니요 해놓고는 나중에 가세요. 그러니까 첫 아들은 바리새인들 말해요. 서기관들 말해요. 율법 지키는 자들을 말해요. 둘째는 이방인 세리를 말해요. 자, 그래서 32절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의의 도로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누구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했을 때에 누구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왜요?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놓고 누가 회개해요? 세리가 회개했어요. 놀랍게도 군인도 회개했어요. 군인들은 막 뺏어가는 자들이냐. 군인도 회개했어요. 세리가 회개했어요. 장기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때문에. 끝내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예수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두 사람 다 성전에 나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달고 하늘 편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남을 하는 자로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의롭다는 받고 내려가요? 세리가 의롭다는 받고 내려가요. 이 말은 세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천국에 못 가고요? 바리새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이면 제사장이라면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줬는데요? 너 죄인이야. 죄인임을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 죄인임을 알라고 준 율법을 자기들의 치장거리로 삼은 거예요. 마치 무화과로 자기 옷을 가린 것처럼, 아담과 무화과로 자기 옷을 가린 것처럼 율법을 자기 치장거리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서 뭔가 좀 했다는 거, 남을 위해서 좀 했다는 거, 구제 좀 하고 봉사하고 청소 좀 하고 밥 좀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트렁크라는 책 보셨잖아요. 그 사람의 그 카페에 에세이잖아요. 에세이인데 유다는 교회 간다. 이 사람이 속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역장. 그 사람 감리교인이니까 구역장. 우리서 구역장인데요. 최근에 올라온 글이 이래요. 구역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단톡. 이 단톡이 뭐예요? 단체 카톡이라고요. 카톡, 카톡. 단체 카톡에 이제 구역장 다 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한 30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막, 키키, 크크, 막, 이런 거 막 올리죠, 여러분들. 좀, 은혜로운 거 좀 올리세요. 예, 약간 그런 거 올리는데, 그렇게 올리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말을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나가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가기 아시죠? 확 다 지워져버려. 그런데 그 순간 이 구역장의 마음속에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래요. 내가 구역장 내가 지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다 나더래요. 나는 이사인데 지는 한 번도 안 오진데 지는 이사하고 내가 세 번이나 가줬다면서. 그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전화 상담 이야기 들어주고 뭐 차 사주고 뭐 한 거 한꺼번에 다 나오더래요. 그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발 좀 이런 짓 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끝에 잉잉잉 해놨더라고요. 그냥 뭐 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요, 정말로 말씀이, 제가 요즘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말씀 한 말씀에도 제대로 삐쳐지면요, 제가 청주 맞죠? 청주 자꾸 헷갈려가지고 청주에 갔다 왔을 때 그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애먹이나 남편이나 애먹이나 시어머니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들었죠. 하나님 보낸 천사였더래요.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예 할 수 있더래요. 예수가 뭐예요? 주가 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니까.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지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괜찮아요. 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데 뭐 문제 있어요? 할렐루야. 아, 이럴 때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도. 아,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데 뭐가 문제 있어요? 주인이 실수해요? 주인이 실수해요? 전하신 주님이 실수 안 하세요? 야, 진짜 예,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 주인이라고 해소하는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그 예수 믿으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해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볍게 웃어주고 가는 거예요. 나 별일 없어. 이번에 사업이 망했다면 그렇게 별일 없어 괜찮아. 뭐 문제 있어요? 이번에 너 실현했다며 별일 없어 괜찮아. 뭐 문제 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주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주를 믿는 자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시편 131편 한번 보십시다. 천국 가는 모습,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멋있게 드러내는데요. 시편 131편. 다윗의 시편이죠.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보면 조그만 일도 교만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0: 그러니까 꿈, 비전, 큰 일, 이걸 잘 이루어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요, 그런데 마음 없어요. 큰 일 감당이 못할 놀라운 일 하러 나 힘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음같이 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이건 젖을 뗐다는 말은 배부르게 먹고 어린애가 엄마가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면 툭 떨어져서 뭐 한다고요? 엄마 품에 평안히 있는 거. 이게 구원의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무슨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이미 세상 끝을 본 자예요. 세상 끝을 본 자예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에 어떻게 되는지.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성경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장가 가도 괜찮고 시집 가도 괜찮고 안 가면 더 잘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로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집 안 보내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부모님들 딸 나이 찬다고 압력 넣지 마세요. 가서 고생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내가 시집 장가 가보니까 고생하는데 그 고생 왜 또 시키려고 해요?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그게 뭐 대수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면 걔가 또 뭐 40세 장가 시집가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 되시는데. 이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속닥거리는 자매가 있다, 지금. 엄마 압력 넣지 마, 절대로 내한테. 여러분, 정말 이게 구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뭐 되겠다고요?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절대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의 원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지인이 되니까요.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돼서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져요.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정탐꾼을 숨겨주면 적결 처형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생나합이 아무도 여리고성에 영접하는 사람인데 기생나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계산 물론 계산했겠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받는데 기생나합이 받아요. 천국이 어땀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기생나합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믿음을 선물로 일방적으로 받는 자들을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벨로부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족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받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별하고 골라잡는다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가치판단, 이미 써나갔다면 가치판단이 우리에게 들어있기에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놀라운 은혜, 그 풋부름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그러고 흠도치도 없이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된 그 은혜들이 어떠함을 알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금욕이나 고행 혹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죄에서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챗GPT입니다. 그래서 AI 그 기술이 접목이 되어져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연령별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10대 13살서부터 13세부터 19세 이때에 10대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원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0살부터 29살까지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 부모랑 같이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거를 20대가 원하고, 30살부터 39살, 그때는 뭐냐면 재정적인 안정,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고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도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의 기반이 좀 안정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40대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가족에 대한 책임이 크고 또한 그에 반해서 개인 생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50대는 50세부터 59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성인이 된 자녀와 이 관계가 잘 맞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 그 주요 관심사가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리고 건강에 맞춰서 내가 취미활동, 내가 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챗GPT가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원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맹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체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해볼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조급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조급해하면 안 될까요? 조급한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잘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언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시작.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정도 빨리.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들은 늘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그게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함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원함을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돼요. 우리 한번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디메오, 헬라어 이름이죠. 아,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핸디캡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질 못했어요. 뭘 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편견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아니냐. 갑자기 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을 뜨지 못해요. 눈이 감긴 채로 태어났어요. 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저 뭔가 죄악이 저 집안에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생각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도 굉장한 죄책감을 갖게 한 거예요. 아,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다른 사람은 똑바로 보고 다른 사람은 잘 듣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죄책감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의 간절함이었어요. 그의 간절함이 그의 죄책감, 그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은 원함과 함께 묶여져 있어요. 원함은 열매라고 보여지는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간절함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함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갑니까?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왜 여리고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 여리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여러 장소가 있었지만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 성을 매일매일 7번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기적의 장소가 일어났던 것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오늘 맹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여리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 그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경제적인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의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 서울로 이야기하면 뭐 여의도나 뭐 강남 뭐 유명한 데 뭐 이런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데가 좀 여의도라고 생각, 아니 저기 여리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잘났겠지요.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융의 도시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웅성웅성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무리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금융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소위 잘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온갖 경제가 왕성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저 촌 지방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시골 촌놈이 올라왔대, 이 말이에요. 시골 촌놈이 올라왔대. 그가 지금 여러분 그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 경제적인 도시에서 온갖 사장님들이, 온갖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물어요. 맹인이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이 그냥 촌놈 하나 지나가. 그 소리를 딱 들어요. 누가 들어요? 바디메오가 딱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외쳐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쳐서 부르다, 이 말이에요. 소리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신의 죄책감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의 간절함이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왜 갈릴리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을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 이새의 줄기에서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눈먼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게 될 것이요. 병든 자들은 낫게 될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자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오면 너는 보게 된다. 바디메오는 뭘 알았을까요? 성경을 철저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을 이루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아, 주님께서 이제 나의 원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 아 맞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맹인이에요. 그는 찾아갈 곳이 없다고요. 스스로 어느 장소를 찾아서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그 지역에 자신이 구걸할 장소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러분 오늘날의 자리세,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세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권리금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세를 얻어야 되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없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의 원함을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홍수를 일으킬 테니까 너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 원함은 간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대 나의 원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 나에게 있어도 그만. 아, 주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원함을, 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함은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고 우리의 원함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함을 늘 기억하세요. 그 원함을 기억하고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모자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그 깊이와 넓이에 비례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여리고에 갔습니까? 바디메오가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하죠?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르짖는 곳,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내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전심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 역사하도록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살아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나의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나의 죄악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간절한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함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주어진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작은 것을 구하여도 큰 것으로 주시는 분. 작은 것을 구하여도 큰 것으로 주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42절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일반적인 질문과 대답이 같지가 않지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맹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믿고 여기 나왔어.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보게 한 거야.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eternal lif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살리라 이 뜻이에요. 주여 내가 복이 원하나이다. 이것을 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자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생으로 갚으신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파도여 잠잠하라.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파도가 산같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요동치잖아요. 막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과 함께 파도가 잠잠해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우리 주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축복하면 축복받아요. 은혜를 내려주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있던 것을 이미테이션 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을 창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창조성이라는 것이 내 말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말을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실 때에, 해와 달을 만드실 때에 그 창조성이 말에 있다고요. 그 말이 믿는 자들의 말에도 있다고요. 근데 그 말로 사람을 저주해요? 심지어 자녀들을 저주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대로 된다. 여러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한대로 된다. 여러분, 그런 우스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성경을 믿는다면 허튼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내 말에 창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로써 이어주는 역사예요. 야곱이 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빼앗은지 아십니까? 그 말로써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근데 그걸 그대로 받잖아요. 왜?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보여지고,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데 바다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지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육체가 되어지신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냥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었다 그러면 so what이 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든데,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거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어법이지요. 반어법. 반드시 주신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마다하겠느냐. 너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함을 공급받으며 영생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함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주님 나 보고 싶어요. 주님 내 눈은 장님이라, 나는 장님이라. 주님 나는 보지를 못해요. 주님 나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너 이제 봐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셨어. 룰루랄라. 이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이라는 것은 내 눈을 보게 한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갈 길을 정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위대함,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의 원함은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점점 사다리에 그 올라가는 높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이다라고 본회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 제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랜디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에 한결같이 충실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에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의 하나님께, 가족에게,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게 정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실함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에야 이루어졌답니다.
1: 인생이란 정말 뭘까?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코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으셔. 아버진 항상 일만 하시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다 자기 일을 가기 바쁘지. 엄마 말고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과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난 왜 이곳에 있는 걸까?
2: 야, 랜디! 나랑 같이 캠프 가지 않을래?
1: 무슨 캠프인데?
2: 다음 주말에 열리는 수련회인데 거기 가면 여자애들도 만나고 운동도 할 수 있대.
1: 난 한 번도 수련회 가본 적 없는데. 근데 수련회라는 게 뭐야?
2: 정말 재밌대. 거기 가면 숲속에 들어가서 낮잠도 잘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캠핑, 운동, 여자애들이라. 좋아, 나도 갈래.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당시 16살 소년이었고 열정적인 농구 선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운동을 넘어서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관한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랜디 웨이니스의 실화입니다.
3: 전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사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셨고 외할아버지는 대학 교수이셨는데 그분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조롱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 자기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서로 친밀함이 전혀 없었죠. 그 속에서 아버지에겐 일이 우상이었고 어머니에겐 집과 우리가 우상이었고 저에게는 운동이 우상이었죠.
2: 너 대표팀에 들어갔다며, 랜디?
1: 15명 팀의 16번째 선수야.
2: 실망하지 마.
1: 그래, 난 그저 코치님이 나를 팀에 붙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2: 방과 후에 농구 연습하러 갈래?
1: 좋아.
3: 농구를 그렇게나 좋아하고 코치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척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경기에서 별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그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셨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허함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 한 친구가 저를 수련회에 초청했는데 사실은 우리들 중 누구도 그것이 기독교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참석했습니다.
4: 우리는 모두 돈과 명예 혹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제1순위가 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나 마지막이 아닌 제1순위 말입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도적질하지 말라 혹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많이 들었겠지만 제1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그 누구를 혹은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3: 전 그 주말 전까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에 이르는 동안 전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4: 우리의 죄는 우리 영혼에 생긴 나병과도 같습니다. 구원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의 나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 그곳에서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길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응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숙소로 돌아가거나 산책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죠.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영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전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이도 예수님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2: 야, 수련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1: 너도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2: 뭐? 지금 농담하냐?
1: 아니, 농담이 아니야. 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 이제 성경 읽기도 시작할 거야. 제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렸을 때 두 분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완전히 대혁명을 겪었습니다. 6개월 후 전 대학에 진학했고 제 기숙사 방문 앞에 이런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화요일 밤 성경 공부. 저는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입니다. 하루는 지역에 사는 한 농민이 성경 공부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5: 랜디, 형제가 최근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1: 아, 예. 몇 달 전에 한 수련회에서요. 예수님이 제게 인생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제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셨죠. 운동은 이젠 더 이상 저의 우상이 아니에요.
5: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형제를 인도하실 거예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늘 말씀 가운데 머물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해요.
1: 조용한 시간이요?
5: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뜻해요. 형제와 하나님 단둘이 있는 시간이죠. 주님은 그분께 온전히 굴복한 인생들을 사용하십니다. 랜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 저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암송했으면 좋겠네요. 예전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5: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1: 더는 매주 저를 양육하기 위해 45분 동안 운전을 해서 달려와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가르쳤고 성경 공부와 말씀의 암기에 기초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선교회를 통해서 전 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제 평생의 친구가 됐답니다.
6: 넌 역사를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뭘 할지에 대해 기도해봤니?
1: 네,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인데 전 주님을 섬기기 원해요. 아마도 형처럼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듯해요.
6: 그럼 해병대는 어때?
1: 진심이세요?
6: 아, 물론이지. 난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했었어. 그 일은 조국과 주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온 세계가 선교 현장이야, 랜디. 직장도 이웃도 마찬가지지.
1: 네, 형 말이 맞아요.
6: 가서 최소한 2년 반만이라도 복무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도록 해봐. 다른 해병대원들이 너를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줄 거야.
1: 해병대는 아주 거칠다는 평판이 많던데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나타내죠?
6: 아마 앞으로 경건하지 않은 상황들과 유혹들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본보기가 되는 거야. 다른 대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지.
1: 그래서 저는 1973년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3: 해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보병 장교가 됐죠.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며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귀었습니다. 그 사귐은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는 선교회와 함께 국제적으로 여행하며 사역하고 있었는데 우린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답니다.
7: 형, 오랜만이야.
6: 그래, 랜디. 어떻게 지내?
7: 아주 잘 지내요, 형. 저 해병대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어요.
6: 네가 잘 해낼 줄 알았다.
7: 정말로, 여긴 정말 선교 현장이에요. 많은 사병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6: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7: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쁨에 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6: 그래, 네 자신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명심해.
7: 예, 형. 아, 그리고 형, 저 약혼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예요.
6: 야, 축하한다. 이 결혼은 성스러운 약속에 의한 관계야, 랜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인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점검받아야 해.
3: 전 1975년에 결혼했고 1981년까지 우리에겐 세 명의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 열정적이지 않았고 제가 전혀 관심도 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러한 면들에 있어서는 다른 것뿐이라고 느꼈죠. 우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열었고 전 해병대원들과 다른 일반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지중해와 일본, 오키나와로 배치되었다가 또 제1차 걸프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편지를 거의 보내지 않았고 편지 내용에서도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1990년, 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적군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6: 안 그래도 네 소식 궁금했는데.
7: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내가 제가 양육했던 한 남자와 불륜관계에 빠졌어요.
6: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7: 아내는 지난 수년 동안 세속적인 것을 따라 방황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멀리 나가 있는 동안에 둘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6: 두 사람 어서 결혼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결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
7: 저도 아내와 상담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내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우리 딸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치 제 인생이 스커드 미사일을 맞은 것 같은 심정이에요, 형.
6: 주님,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랜디.
7: 그리고 아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형도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을 쉽게 허가해줘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6: 계속해서 기도해라, 랜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7: 아내는 딸들을 보러 오려 하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
6: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랜디.
7: 저도 주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알아요.
3: 전 한 기독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에 맞서 싸웠지만 어쨌든 이혼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제가 우리 딸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했죠. 전 갑자기 10살, 12살, 15살의 세 딸을 둔 호라비가 되었고 방과 후에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시간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무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소망하며 아이들의 학교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했죠. 그 사이 전처는 애인들을 여러 명 바꿨고 돈과 특권을 누리는 세상적인 남자들과 사귀었습니다. 3년 후 전 20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해병대에서 전역했습니다. 대는 항상 저와 꾸준히 연락했고 절 격려하기 위해 몇 번 찾아왔습니다.
6: 어떻게 지내고 있어, 랜디?
7: 벌써 5년이 됐네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6: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주님은 가족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도록 계획하셨어.
1: 아내는 여전히 애들을 보러 오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불과 20마일밖에 안 되는 곳에 살면서도요.
6: 그 여자를 용서했니?
1: 예.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 어떤 거라도 거리 끼는 것을 두면 안 되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있고 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혼을 한 후에 전 1000번도 더 왜라는 질문과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평화를 줬죠.
6: 너는 헌신과 지혜로서 많은 일들을 묵묵히 잘 해내고 있다. 너의 성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어, 랜디. 힘을 내렴.
1: 그럴게요. 전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딸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제 힘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으니까요.
6: 그래. 하나님께서 그 점을 높이 보실 거야.
1: 근데 형,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6: 네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다니 재밌구나. 실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욥기 8장의 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거든.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1: 전 그 말씀을 그가 방문한 다음 날 제 성경에 붙여놓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가끔씩 외롭고 마음이 깨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의 예쁜 딸들이 숙녀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인디애나 농구팀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휴가를 내어 인디애나로 떠났습니다. 옥수수밭을 차로 운전하며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디애나 출신의 여자를 인도하셔서 내 아내가 되게 하신다면 어떨까? 그러나 저는 인디애나 출신은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이후에는 그 생각을 잊고 있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쯤 전 내비게이터 선교회 임원 자격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선교본부에서 열리는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그곳에서 샌디를 만났습니다.
0: 랜디 형제도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마음에 들 거예요. 전 여기 13년째 있었어요.
1: 정말요? 아, 샌디 자매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0: 인디애나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요. 인구가 600명이에요.
1: 샌디는 교육을 맡은 임원이었는데 전 거의 마음이 기울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디가 교육을 하거나 그룹을 인도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한 번은 수업 후에 모두 게임을 했답니다.
0: 잘했어요. 이거 받아요.
1: 아, 잘 좀 해봐요, 시골 아가씨. 자매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농구 안 해봤어요?
0: 당연히 해봤죠. 센터였는데요. 형제는요?
1: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자, 이거 받아요.
0: 형제 공 놓쳤어요. 잘 좀 해봐요, 해병대원님.
1: 세미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성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샌디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느라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전 유머러스한 질문을 담은 감사의 이메일을 그녀에게 보냈답니다. 샌디도 그녀만의 유머를 담은 답장을 보내주었죠. 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제 생각을 일기에 기록했죠. 우린 날마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갔는데 전 이 하나님의 여인을 얻기를 소망했지만 제가 이혼한 사실로 인해 샌디와 멀어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전 12장 분량의 문서 자료를 보냈고 그녀가 답장을 보내주었답니다.
0: 형제의 전처에 불성실함과 가족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이 형제와 형제의 따님들로 인해 몹시 아파요. 형제가 지난 세월 동안 따님의 엄마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니 존경합니다.
1: 전 샌디의 답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받았고 샌디에게 배우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지요. 우리가 처음 알게 된 지 2개월 후 마침내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됐답니다.
0: 그렇다면 형제의 가족들 중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제 딸들만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인텔리들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세주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 자매 가족들은 어때요?
0: 우리 가족은 교회에는 가지만 그저 종교에 불과해요.
1: 우리 가족은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0: 가족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잃고 계시네요. 저는 주님 없이 사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요.
1: 저도 그래요.
0: 전부인과 형제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형제가 다루신 방식에 정말 많이 감동했어요.
1: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0: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1: 자매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괴로움을 함께 끌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혼할 때 모든 사람들은 패자가 돼요. 승자는 아무도 없지요.
0: 형제 말이 맞아요.
1: 혹시 제 이혼 때문에 뭔가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0: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간음으로 인한 이혼은 허락된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그렇다면 그 외에 샌디 자매를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0: 한 가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제 문제예요. 형제 때문은 아니에요.
1: 그래도 듣고 싶은데요.
0: 예전에 남자들이 제 삶 가운데 짧게 다가왔다가 그 후엔 모두 사라졌어요.
1: 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0: 저는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독립적으로 살아왔어요. 싱글로 지내는 법은 잘 알아도 커플로 지내는 법은 몰라요.
1: 잘 해내실 거예요.
0: 그리고 형제가 제가 여기 오기까지 오는데 들었던 비행기표 값을 모두 내주셔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늘 제 돈으로 내고 살았으니까요.
1: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는 값을 자매가 스스로 마련해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죠. 전 성경학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고 우리는 국내 전역에 600명의 대학의 임원을 훈련시키며 그들이 다른 이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2만 권이 넘는 성경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샌디와 저는 둘 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0: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도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영경, 유재상, 이명숙, 이현주,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과학적이라는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창조론이 더 나은 과학이다 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논쟁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 자신들이 과학적 법칙에 따르더라도 진화론은 좋은 과학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는 것에 비추어 진화론의 주장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비생명 물질로부터 생겨나는 일이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돌연변이가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을 창조해냈다고 하는데 돌연변이로 탄생된 더 복잡하고 생존하기에 더 적합한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달에 지진이 일어나고

0: 기장과 내부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은 진화론자들이 믿는 것보다 달이 훨씬 더 젊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백악기 석회암이 수중의 침전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북아일랜드로부터 유럽과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르는 하나의 계속되는 띠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이전 지역이 동시에 바다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노아의 홍수를 전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만약 언어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어째서 가장 오래된 언어가 가장 복잡하겠습니까? 만약 종교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종교들이 유일신 창조주를 숭배했지만 동일 종교의 나중의 형태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들에 비추어 역사에 관한 성경의 기술만이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많은 예들을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 곧 성령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검색창에서 만나는 경우, 또 교회의 홈페이지에 달린 링크나 카페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달려있는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연히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BBN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기 전에 친구나 친지들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는데요. 그곳에 클릭하신 후에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친구 한 명 또 성도 한 명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 관하여 일말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가 자기를 뭐라 하냐면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요. 무슨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누구예요? 바울, 예, 바울이 교회 일꾼 맞아요?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6: 예수님의 몸.
5: 예수님의 몸. 좋았어요. 잘 답을 잘해서 예수님의 몸. 또요?
6: 예수님의 오른팔.
5: 아, 예수 오른팔. 예, 좋아요. 오른팔. 예수님 오른팔. 또 좋아요. 예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자,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건물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말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했다시피,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에는 머리가 하나만 되겠죠. 머리가, 그죠? 머리가 하나예요, 그죠? 머리가 하나죠? 머리가 하나면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누가? 바울이. 오늘도 목사님은 무슨 일꾼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뭘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구가 지금요, 전 세계 인구가 약 72억 명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한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게 수많은 72억의 인구들이 크다게 온 세상에 가득하겠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걸 교회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예수님 머리가 되신 분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 뭘 들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는데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 있으면 딱
5: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 윙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딱 몸 안에 딱 들어가야 이제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요, 누구한테 잡아먹히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귀한테 잡아먹혀 있어요. 몰랐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악한 세상의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딱 잡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잡아먹히는 거 맞아요. 잡아먹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성아, 잘 들어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4: 기도! 예수님한테 기도,
7: 말씀, 믿음.
5: 뭐, 좋아요. 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희한해요. 자, 예수님에 잡혀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아. 예수님의 살과 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잡히기 직전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유월절 만찬이라 그래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래, 빵을. 네, 빵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그 다음에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교회 일꾼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붙들고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일꾼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죠. 선생님 될 수도 있고 목사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교회를 바르게 말 안 해주면 교회 일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자, 골로새서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받아야 할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다 이루었다 했냐면 십자가를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니까, 잡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잡아먹히겠죠. 힘들잖아요. 나는 그저 세상이 게임이 좋고, 나는 텔레비전이 좋고, 나는 스마트폰 게임이 좋은데, 일어나라, 예찬아, 눈 떠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예성아 이쪽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씨 귀찮아 죽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 오는데 교회 가나. 아씨 오늘 소풍 간다 하는데 소풍도 못 가고 비 오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은 지금 뭐 하겠어요? 놀겠지. 그죠?
7: 게임하면서
5: 예, 텔레비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이 일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옥을 그랬죠? 목사님 천국을 좋아하고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럼 왜 빨리 안 죽어요? 이랬잖아요. 빨리 죽어서 천국 빨리 가야지 왜 안 죽고 있어요? 그래 물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옥아 내가 네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 이 말 했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아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직 못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이 교회 일꾼이 뭘 전해야 되느냐.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목적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안 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라 이러면 예수 왜 믿는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는 세상 신이 있다. 이 세상 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막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리고 있구나. 근데 교회가 되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그것만 믿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지옥 갈 때 하지마. 마귀가 지옥 갈 때 자기 세상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핵심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요. 예수님 어디 있어? 나 예수님 없어.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그건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아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른들,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뭐 사는 게 다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다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래 수술한 거 알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 아픈 사람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왜 몸이 아픈지 아세요?
4: 하나님 믿어도
5: 아파요. 왜 아픈지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몸으로 사는 것은 다 늙고 병들고 아플고 그걸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저 자기 몸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삶의 목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서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꽃 보이죠? 이거 오늘 꽃 빼야 되겠어요.
4: 왜요?
5: 자, 시들었잖아요. 그죠? 시들어서 이렇게 막 그냥 떨어졌죠?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라죽어요. 살아있는데도 꽃이 떨어지면 말라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이쁜 꽃도요. 보세요. 이 이쁜 꽃도 떨어지면 곧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하고 막 이쁘게 포장도 하고 옷도 입고 하는데 결국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나는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구나. 예수님에게 붙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여러분들도 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나이가 안 돼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어린애도 죽어요, 병들면. 그래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영원한 생명,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왔다. 교회 왔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500살이다. 건강하다. 이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우와, 예수 교회 다니면 500살 돼도 건강해 살구나. 전부 다 예수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잠깐만. 그래서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여 각 사람을 근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근면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똑바로 일어나! 이쪽으로 봐! 바로 앉아! 라고 책망도 하는 이유, 혼을 내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면요, 이건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근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정말 창세로부터 감춰있던 비밀인데 교회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 얻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로 같은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럼 오늘날은 사도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나구나.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말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야,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구나. 우와,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정말 영원한 사랑의 나라구나. 이 세상은 경쟁과 경쟁,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런 교회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거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구약 성경에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공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거미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미를 뭐 그렇게 두려워하나, 아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 않는가, 이런 또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또 어떤 사람은요, 풍선 공포증도 있대요. 심지어 초콜릿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증 외에도 실제로 공포증을 가진 그 종류를 보면 400가지의 공포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모순된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말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영어에서는 awe라고 그러죠. fear하고 awe하고 awe는 aw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역시 두려움입니다. 풍선 공포증이나 초콜릿 공포증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가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포증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나 두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거미처럼 우리 삶에 몰래 다가오면 세상은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죠. 공포증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경외 하나님이시며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두려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 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의 방송 원칙 가운데는 크게 교리적인 면과 찬양 선별에 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만을 전하고자 노력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기준의 찬양만을 들려드리고자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희 BBN이 믿는 바가 무엇이며 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페이지에 BBN 소개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유형을 소개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이 물이 센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퀴터라고 부릅니다. 포기자죠. 두 번째 유형은 강바닥에 주저앉아서 누가 다리를 끊어놓았느냐고 원망하며 우는 것입니다. 컴플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만들어서 혼자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사히 건너가지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이게 소위 말하는 selfish achiever. 오늘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자기 몫에 책임만 다하고 자기만 챙기는 삶의 유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건너가지만 뒤에 올 누군가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와 같은 유형을 브릿지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다리 놓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 혹은 인생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며 사는 것, 혹은 자기 자신만의 아니만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성취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릿지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글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땅히 누군가를 위해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브릿지 메이커로 사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더 강하지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니드를 생각하는 마음은 비교적 작습니다. 약 두 주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이 다가오죠. 1월 21일이 마틴 루터 킹스 데이입니다. 그분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했던 유명한 설교가 한 편 있습니다. 이분이 1968년 4월 3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템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분은 총격을 맞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원래 이분은 베프티스트 미니스터였습니다. 침례교 목회하시는 분인데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가셔서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의 사상을 연구하고 PhD를 받고 사실은 사회에 참여하는 운동가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남겼던 설교 제목이 나는 산 꼭대기를 다녀왔다고 하는 I've been to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서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실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찬양 인도자에게 곡을 부탁했어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그 찬양을 신청을 했고 정말 비장한 목소리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갔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의무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것은 마음속에 던진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I stop to help this man, what will happen to me? 내가 만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반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I do not stop to help this man, what will happen to him? 내가 만일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둔 채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이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일어날 일만 걱정하고 자기 몸만 도살하기를 원했더라면 마틴 루터 킹은 암살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간 뒤에 남게 될 흑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며 이 나라의 연약한 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컨선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바쳐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착취당하고 빼앗기며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안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브릿지 메이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안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만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게 되는 삶,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는 삶,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전가하고 소망을 남겨주는 삶,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가슴 속에 품었던 삶의 과제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게 되면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본인의 사명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심지어 사도 행전서에도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기 일생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오브젝티브, 무엇을 해야 될지 대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두 번째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게 된 자기의 역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어떤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시면 priestly duty of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의 priestly duty,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priest라고 하는 단어는 그 근본 컨셉이 다리란 뜻입니다. 브릿지란 뜻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라틴 말로 우리 pontifex라고 부릅니다. pontifex. 이 po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브릿지란 뜻이에요. 뒤에 fex가 붙으면은 make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브릿지 메이크. 물론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사장 직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세 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웠습니다. 유럽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아시아 중심지인 에베소에 와서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다 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일루리곤이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테러로 들어가기 직전 서쪽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땅끝에 수많은 곳을 편만하게 나누어져 가다가 결국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인 일루리곤까지 갔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의 여정이었고 앞으로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삶의 목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냥 살다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 그건 성직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군대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고 동시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메이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이 Bridge of the Troubled Water, 이게 사실은 우리 팝송 가사죠. 우리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듀엣이 부른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진짜로 암송하다시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When you are weary, 당신이 지쳤을 때, feeling small,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눈물이 당신의 얼굴을 가득 덮을 때,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I am on your side, I will lay me down, 나를 당신 위에 내려주리라.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가사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폴 사이먼이 이 곡을 쓸 때 미국의 복음 성가 그룹 중에 하나인 스완 실버스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를 픽업해서 쓴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크리스찬 사명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짓밟히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하는 정말 troubled water, 소용돌이 치는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리가 되고 길이 되어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이 아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정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건강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바르게 추진해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게 전념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열정이 없으면 학업의 업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의 다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것이 우리 열정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사역을 하게 된 근본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문제를 다루었죠. 교회 안에 채소를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혹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두 부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었죠. 사실은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을 다 다룬 후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랩업하고 있습니다. 랩업할 때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그 성도들을 칭찬함으로 그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 하나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구원할 수 있는 성숙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참 말씀을 잘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쓴 주석을 봤더니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A man of tact라고 그렇게 설명해. Tact, 이 T-A-C-T라는 이 단어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하는 기술이 택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기술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기술. 예. 이게 택트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갖고 태어났었어요. 남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세요. 이 남자는 욱박 지른다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래야 돼요. 칭찬해주고 올려주게 되면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다룰 때 먼저 그들의 장점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칭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한 후에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본론을 15절 16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선노니. 여기에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은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문맥상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본인에게 부과되어진 사명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16절을 보시면은 그 은혜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직을 맡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벌든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사역이 어떤 것이든지 이 인식이 있으면 그 사역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 인식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푸시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하는 사역이라면은 이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친 것 아니냐, 온전한 정신이 아니지 않겠느냐,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정이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질 때 이 열정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서 사도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전심을 바쳤던 성도들에게 쫓겨났어요.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는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굶주림을 겪고 매를 두들겨 맞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정말 저주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40이 하나 가만 태장을 수십 번 두들겨 맞고 사도바울에게 부과되었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한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도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할 때에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출발한 우리 사역의 동력이 분명할 때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박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기적인 욕심이나 개인적 성공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언젠가는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옵니다.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뛰어갔던 열정은 식기 마련이에요. 박수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감격 기록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려면 바른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 솔직히 바울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은 분이 어디 있었어요? 학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문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학식이나 그의 좋은 브레인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내가 만일 해야 될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probably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말을 말할 것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복음,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는 복음도 있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행해 주실 수 없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울은 내가 잘나서 사역한 거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인식이 있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은 바른 사역이 되고 맺게 될 열매도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목회를 뭐 30년,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에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 비근한 예로 제가 한 명의 생명인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설득하고 제가 노력한다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리던가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만은 2019년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난관도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한국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벌리다가 부도가 나면서 망하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 사업이 날아가 버리게 되자 상심한 나머지 거의 미치광이가 됐어요. 폐인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치광이처럼 살던 중에 정말 어느 날 교회 다니신 한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됐더니 그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아하 이왕 하는 거라면 소금 장수를 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재발한다고 하더니 이거 다시 재발한 게 틀림없구나. 그리고 다가갔는데 그분이 설명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제가 비축했던 소금은 다 날아가 버린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믿음의 자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다시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소금 장수를 하지 않고 시계 장사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또 돈을 버시고 십일조를 하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셔서 그 교회의 기둥같이 선교 중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진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브릿지 역할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열정이 아닌 경우에는 결코 우리 사역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움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불가능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전략입니다. 이것을 저는 진취적인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전략. 이거는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20절 보시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유명한 선교 전략 하나가 나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집 짓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바울이 이와 같이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Maybe 첫 번째 이유는 이곳 말고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 당시 때는 아직 복음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이미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물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Maybe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 옆에 교회, 교회 위에 교회,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maybe 아마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울에게는 멈출 수 없는 파이오니어 정신, 이 개척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개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셔가지고,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교회 다니던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던 분들이 등록을 하면 등록도 받지 않고 이렇게 쫓아보내는 그런 현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평행이동이 많고 수평이동이 많고 또 다른 교회 나가던 분들이 또 교회 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선언을 한 교회가 대부분 큰 교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개척교회 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교회가 다 큰 이 마당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조금은 제가 납득이 덜 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은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한번 교회를 옮긴 것은 전과에 해당합니까? 다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 199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안나가의 그 구랑.

0: 교회 안 나가? 한때는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안 나가 성도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기성교회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영향들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한번 교회 다니던 분들은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명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아세요? 로마교회 출신이에요. 로마교회 출신이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교회 섬겼어요. 그런 나중에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교회를 섬겼어요. 자, 한번 교회 나가던 분들은 다시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오늘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소위 말해서 브릿지 메이킹 미니스트리는 멈추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한 곳에 멈추어서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해서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컨텍스트가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세워진 그 교회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목적이 너희들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보내줌을 받아서 스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 고백을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 다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멈출 수 없는 사역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파이어니어링 스피릿. 우리는 가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그게 스테이 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 파이어니어링 선교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에 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신청서를 냈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때 리빙스톤이 남겼던 귀한 말이 있습니다. Anywhere, 어디든 좋습니다. Anywhere, so long as it is forward. 앞을 향해 전진하는 곳이라면 anywhere. 복음의 전진이 필요한 곳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은 anywhere,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정말 아프리카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복음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comfort zone에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멈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더 혼미합니다. 더 어둡고 더 척박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붙잡아야 될 깃발이 없다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상처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찾아가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삶,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아직도 우리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안 되네요 라며 다음 기회에 돕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N 한국 방송에서 후원을 독려하는 것은 이 사역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물질 후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성환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예? 베드로에게는 그걸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배척했던 음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요. 이제 베드로에게 성장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랍스터의 그 다음 단계의 껍질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울타리를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거룩함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척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울타리의 그 지경을 넓혀서 그들까지도 그 울타리 안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떤 내 기준 때문에, 아니면 내 성격 때문에, 어떤 내 아픔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어떤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울타리 안으로 끌어 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그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 뿐 그 사람을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의 대상이로구나, 나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배타적이기 쉽습니다. 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다양한 인종, 민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참 배타적인 모습일 때가 많은 것을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단일 민족인 걸 굉장히 자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또 월드 플레이로 우리가 조선 민족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선 하셔, 추사하셔서 우리가 chosen people, 그래서 우리가 조선 민족이다, 뭐 이런 아재 개그를 우리가 듣죠. 근데 여러분, 아재 개그도요, 이게 뭐 김사장, 제사장 이런 아재 개그는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아재 개그는 아주 재밌는 개그지만 이런 chosen 조선 이런 것은 배타심이 묻어있는 이런 거는 아니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린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여서 그럴까? 분단 국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적대감을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있어서 분단 국가의 민족으로서 그런 국민성이 우리 안에 어쩌면 깊은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른들 싸우는 거 보셨을지 모릅니다. 양쪽 서로 다 사탄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은 사탄 마귀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요, 늘 안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습니다. 저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인이 한때 3,400명 되는 아주 큰 교회에 있었는데요, 싸움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치열하게 양쪽이 서로 싸우고 양쪽 백인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만 3년 동안 550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교회가 7개로 갈라지는 것으로 싸움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변호사 좋은 일에 쓰고 서로가 사탄 마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지역에 사니까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타심, 이러한 적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배타심을 넘어서 좀 환대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언어의 사람이 되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에 따라서 여행 그 경험과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데 우리는 이 땅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2세니까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 와서 한국말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도 우리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양을 쌓아서 지성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언어, 이중문화자, 더 나아가서 삼중언어자, 사중문화자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살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영어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커피숍에 들려서 Small coffee please. I don't need a receipt. Thank you.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일하고 제 주변에는 뭐 미국 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한국 방송만 보고 한국 친구들하고만 놀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페이스북에도 한국말로만 쓰고 저도 한국말로만 쓰고 있긴 하지만 교회는 한국교회 나가고 밥은 한국 식당 가서 먹고 옷도 한국 옷만 입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틀이 우리의 성장을 막는 껍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살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영어도 그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 영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페니시도 배우십시오. 독일어도 배우십시오. 중국어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경쟁력과 스펙을 높이기 위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사람을 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언어의 사람이 됩시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미국 온 지 32년이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아직도 지금 제 영어 발음을 지금 교정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ship and sheep.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참 피하고 싶은 영어 단어가 beach.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좀 이상한 단어가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바다이면서도 그 단어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5살 때부터 미국 온 지 25년 된 저의 발음을 교정해 줍니다. 아빠, 해봐. Sheep. Sheep. 양은 sheep이야. 아빠는 지금 양을 sheep. 그거는 배야, 배.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합시다. 예. 그리고 학교 졸업하니까 지속적으로 연락을 나누는 non-Korean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백인 친구도 있고 뭐 흑인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저 한국인 아닌 친구들이 없어요. 이것도 참 제 부끄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세요? 예. 주변인이 되는 그 경험, 이걸 겪어보면 이 낮은 자들과 연대하는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하다가 이제 목수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왜 빠르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도 되고, 참 이렇게 목회할 때는요 늘 교인들에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유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아유 목사님 여기 이제 음식 다 여기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다 챙겨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줄 딱 서 있는데 예? 오면은 다 챙겨 놓고, 목사님 이 커피는요, 다른 사람들은 저거 폴저 커피인데요, 요거는요 요거 인텔리젠시아 커피예요, 요거 목사님만 드리는 거예요. 늘 대접받으며 그렇게 식당 가도 아주 비싼 식당 가고, 돈도 내가 내지 않죠, 다 교인들이 내고. 대접받는 자리 점점 더 익숙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노가다로 먹고 사는 자리에 있고 보니까 여러분 생존에 허덕이는 불쌍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야, 저분들 저거 어떻게 렌트비 내서 먹고 살까? 예? 저 일 해서 수입이 빤한데 저거 가지고 어떻게 렌트비 내지? 저거 가지고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웃 주변에 참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인가? 우리 교회 등록할까? 또 기존 교인들은 저 내 목회 대상으로 보였는데요. 교인 번호 83번 목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기 아직 멀었지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대의 사람, 호스피탈리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깨를 좀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요, 좀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좀 설 자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그냥 인기 많은 사람들하고만 친구하지 말고요, 저 그냥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어떻게 좀 친해져 볼까?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인맥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좀 외로운 사람이 있지 않는지,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는지 늘 그것을 좀 보면서 우리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요, 이 말씀 참 와닿지 않아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여기 있구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막 노가다 하고요, 그냥 목수 그러면 아 우리 예수님도 목수였는데 어 뭐 예수님 같으세요. 근데요 이게 목수가 이게 그렇게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아주 허드렛 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미국 땅에서 아 내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구나 하고 딱 셀프 아이덴티가 되니까 한국 가서 길에 보이는 방글라데시 또 필리핀에서 온,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외국인 노동자가 되고 보니까 예?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고충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나처럼 지금 나그네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예,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호스피탈리티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어제 저녁 집회 때 찬양하면서 또 그리고 리플렉션 타임을 하는데요. 참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리플렉션 타임을 하고 앉아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 저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까지 각자 저마다 묵묵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었겠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께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나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나그네들과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면 저 와이오밍에 뭐 노스 다코타에 저 청년부도 없는 교회에 가서 이제 의자 또 셋업하고 가서 또 유아부에서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베이비시팅 하고 그럴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청년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눔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사람들로 우리 삽시다. 나눌 때 환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만 고여있지 맙시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저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 좀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하고 깊은 눈빛,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질로 축복을 받겠어요? 뭐 뭘로 보상을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지니게 되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그 눈빛 지닌 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볍게 사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가볍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백패킹을 하면서 또 장거리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걸으면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지고 온 짐 중에 더 무게 줄일 거 없나? 불필요한 거 버릴 거 없나? 그 생각합니다. 그죠? 여행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죠? 짐 싸는 거 보면 여행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죠? 예. 그냥 1박 2일 어디 수양에 가는데 이민가방 막 3개씩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박 5일 오는데 배낭 하나 메고 오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 그 여행을 잘하는 사람인지 좀 지저분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며 산다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이 많으면 본질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실 때 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 상상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가볍게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짐을 줄입시다. 이 짐을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그렇죠? 여러분, TV 보십시오. 잡지 보십시오. 인터넷, 모든 광고. 예? 광고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광고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날 좀 봐. 예? 이거 소유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을걸?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결핍은 말이야. 지금 이걸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이거 소유하면 그 결핍감 바로 사라질걸? 너 정도면 이 정도의 물건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것이 모든 광고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소유한 물건들을 보관해야 되니까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한 순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 마치고 돌아가면 그라지 세일 할 겁니다. 저희 집 그라지는 지금 등산 장비하고 자전거 부품으로 꽉 투카와 그라지인데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자전거 32대를 조립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아직도 13대 만들 분량의 자전거 부품이 지금 제 그라지 안에 있습니다. 목공 장비도 많이 처분하고 자전거도 빨리 조립해서 좀 공간도 비우고 좀 이사할 준비도 좀 하고 또 좀 보지 않는 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지만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그 순간 물건이 또 우리를 소유하기도 합니다. 미국 와서 차를 18번을 바꿨는데요. 뭐 그중에 2,000불 넘는 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8번째 차가 이제 혼다 어코드 새 차를 생전 처음으로 샀어요. 그냥 하얀색으로. 지금까지 하얀 다 뭐 회색, 검정색. 근데 처음 하얀 백색의 혼다 어코드를 새 차를 뽑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죠. 아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니 누가 그냥 쫙 긁어놓은 거예요. 또 운전석 쪽에다가 일부러 긁었는지 뭐 지나가다 긁었는지 쫙 긁어놨는데 오 그걸 보는데 막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에? 이게 뭐 나중에 결국 고치긴 고쳤지만 또 고쳤는데도 그 장면이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 물건 때문에 아파하는 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의 일인데요.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 약 20명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웹스터만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웹스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